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 관광 도시, 글로벌 해양 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아, 드디어 드디어 우리 오빠를 내가 직접 만나는 날인데. 오, 너무 떨린다.
3: Excuse me. Can I see your ticket?
2: 아, 티켓. 여기 표 여기 있어요. My ticket.
3: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Enjoy the show.
2: Thank you. 엄마야, 드디어 여기가 공연장이가.
4: Da-na-na-na-na-na-na-na-na-na-na. Life is dynamite.
2: 오, 저기 우리 오빠야. 오빠, 여기요. 여기 봐주세요. 보자. 여기 이 사진 찍은 거 바로 내 SNS에 올려야지. 뭐고, 여기 왜 인터넷이 안 되노? 여기 옆에 사람도 우리 오빠 팬이니까 이런 거 물어보면 친절하게 대답해 주겠지. 저기요. Hello.
5: Hi. Is there a problem?
2: No problem. Here, no internet.
5: Oh, unfortunately, the internet isn't working here.
2: Internet no working? 뭔데? 인터넷 연결하는 사람이 뭐 일을 안 한다 이 말인가? 뭐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그렇지. 일 안 할 거면 그만두든가. 왜 여기서 일하는 건데? 진짜 어이가 없네. 사진 어떻게 올리노?
5: Is everything okay?
2: I'm not okay. 아니, 우리 팬들은 이렇게 열심히 응원하는데 여기 일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중요한 일도 안 하고 진짜 뭐고? 잠깐만. 우리 오빠 두 번째 노래 부르네.
4: 내 빗댄 눈물 내 마지막 숨을 잘 가져가.

0: 오늘 배워볼 표현, 인터넷이 안 됩니다. 영어로 뭐라고요?
1: The internet isn't working.
0: The internet isn't working.
1: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거나 사용할 수 없을 때 이 표현을 쓰는데요. Work는 일하다 뿐만 아니라 작동하다, 제대로 되다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계나 전자제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도 이 표현이 씁니다. My phone isn't working. 휴대폰이 안 돼요. The TV isn't working. TV가 안 나와요.
0: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인터넷이 안 됩니다. The internet isn't working.
1: The internet isn't working.
0: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Busan Worldwide with Stephanie Yoon. BEFM, Busan 영어 방송.

0: his big son Anhide. He spared neither his life nor his fortune to reclaim the nation, and his legacy remains in the heart of Busan's original downtown over a century later. So today, on the eve of Gwangbokjeol, or Liberation Day, we are joined by Mr. Lee Jong-sun here in the studio, chairman of the Association of Succession to the Patriotism of Big Son Anhide. 네, 광복절을 하루 앞둔 오늘 더 인터뷰에선 이청선 백산 안희재 선생 독립정신계승사업회 이사장과 함께합니다. 부산에서 시작해서 국내외 독립운동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던 백산 안희재 선생의 삶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나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이 사업회에 대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백산 안희재 선생 독립정신계승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청산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뜻깊은 81주년 광복절을 맞아가지고 백산 선생님을, 그리고 백산기념사업회를 소개하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0: 네.
1: 백산기념사업회는 광복 50주년을 맞이했던 1995년 옛날 백산상회가 있던 터에 백산기념관을 건립하게 되었고요.
0: 네.
1: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들 플러스 백산생의 정신을 계승해야 되겠다. 그 광복정신도 계승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여서 기념사업회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제 창립 이후에 여러 가지 학술 행사, 그리고 백산 선생님이 지키려고 했던 그런 어떤 문화 행사를 가지고 백산 열린 우리의 한마당,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광복 정신을 알리고 있는 단체입니다.
0: 그렇군요. So he greets the listeners and expresses his gratitude for the opportunity to introduce 백산 선생 and also the association on the meaningful occasion of the 81st Liberation Day. He explains that on the 50th anniversary of liberation, 백산 Memorial Hall was built on the former site of 백산 상회, and to inherit and preserve his spirit of liberation alongside the Memorial Hall, the association was actually founded in 1996, and he highlights that the organization actively promotes the spirit of liberation to the public through various academic events and cultural programs. Well, please tell us about the role 백산 안희재 선생 actually played in our independence history. 이 백산 안희재 선생은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어떤 역할을 했던 분이신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백산 선생님은 민족이 스스로 힘을 길러야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는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자력 자강의 광복운동을 펼치셨습니다.
0: 네.
1: 을사늑약 이후, 그러니까 을사늑약이라는 게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라는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을사늑약이죠. 을사늑약 이후에 애국 계몽운동에 뛰어들었고요. 1909년에는 비밀결사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대동청년단 활동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0: 네.
1: 그리고 1910년 한일 강제 병합 이후에는 만주등지로 만주등 뭐 그쪽 이제 중국 쪽으로 건너가 가지고 독립운동가의 활동하고,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활동하고 어려움을 직접 보셨죠. 그래서 이를 통해 가지고는 광복운동을 위해서는 광복군과 임시, 상하이 임시정부를 뒷받침할 안정적인 그 자금과 그리고 사람, 인재, 그리고 국내를 잇는 연락망 등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0: 네.
1: 그래서 1914년에 부산에 백산상회라는 것들을 세워가지고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했고, 1919년 3.1운동 이후에는 기미유경회라는 것을 조직해서 젊은 청년들을 해외로 보내어가지고 유학시켜가지고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기미유경회를 조직을 해서 인재 양성에 앞서 섰고요. 또한 1925년에는

0: 언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들을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중앙일보를 인수해가지고 일본의 그 식민 통치하고 민족 차별에 맞서는 언론 활동을 하셨고요. 1930년에는 다시 만주로 건너가요. 건너가가지고 옛날 그러니까 알고 계시겠지만 고구려가 망하고 난 뒤에 발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네. 발해의 그 수도가 동경성인데 거기에 발해 농장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그 국민들을 만주로 이제 이사회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자력적으로 어떤 농사를 짓고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발해 농장을 만들었고 거기에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발해 학교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민족 교육에 앞장섰었죠.
1: 네.
0: 이처럼 안희재 선생은 경제뿐만 아니고 교육, 언론을 통해서 민족의 힘을 기르고 광복 운동의 기반을 다지시다가 1943년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며칠 지나지 않아서 순국하신 광복 운동가이십니다.
1: 그렇군요. 이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스스로 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So there's so much that he did. So he explains that Baekseon Anhidze actually carried out self-reliance and self-strengthening independence movements with the conviction that the nation must build its own strength to reclaim independence. After the Ulsan Treaty, he joined the Patriotic Enlightenment Movement and participated in the secret society Daedong Youth Association back in 1909. Following the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he traveled to Manchuria and recognized the critical need for staple funds, human resources, and communication networks to support their liberation army and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1914, he established Baekseon Sanghae in Busan to support independence funds, and after the March 1st movement, he organized what's called Gimi Yugyeonghae to really help promising youth study abroad, and in 1925 he took over Chungha-ilbo to fight Japanese colonial rule through journalism. Moving back to Manchuria in 1930, he established Palhae Farm around Donggyeongseong to build a foundation for Korean immigrants through self-farming, economic independence, and Palhae School as well. Dedicated to cultivating national strength through economics, education, and journalism, he passed away back in 1943. When discussing Baekseon Anhidze's independence movement, Busan cannot be left out. So what kind of place was Baekseon Sanghae back then, and what allowed Busan to serve as a key base for the independence movement? 예, 백선 안희재 선생님의 또 독립운동을 이야기할 때 부산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 당시 백선 상회는 어떤 곳이었고 또 부산이 독립운동의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0: 백산상에는 겉으로 볼 때는 이제 곡물이라든지 뭐 면포라든지 해산물 등을 거래하는 무역상회였어요.
1: 네.
0: 그러나 실제로는 독립운동 자금과 정보를 전달하는 비밀 거점으로 활용되었던 것이죠.
1: 네.
0: 상해 임시정부에 전달된 독립운동 자금의 김구 선생님이 얘기를 했듯이 약 70%를 백산 선생이 담당을 했다라고 전해질 만큼 백산 상회는 임시정부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부산이 그러니까 옛날에 조선과 일본을 연결하는 국제 항구 도시였어요.
1: 그쵸.
0: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물자와 정보 이동이 굉장히 활발했던 것이죠.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일제 경찰의 감시가 오히려 더 심한 곳일 수도 있었어요.
1: 네.
0: 그렇지만 이걸 역이용하면 오히려 연락망이라든지 자금을 움직이기에 더 유리한 조건이 될 수도 있다라고 백상 선생은 생각을 했고 그것을 이제 부산을 이용을 한 것들이겠죠.
1: 네.
0: 또한 백상 선생님은 나라를 되찾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 교육에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립된 나라, 이제 독립 이후, 광복된 이후의 나라의 미래를 이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학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군함학교를 그러니까 지금

0: 지금 현재 구포초등학교가 군함학교예요. 설립하고는 민족 교육에 힘썼습니다. 이처럼 백산생은 부산이라는 도시가 가진 국제성과 연결성을 바탕으로 독립운동의 자금과 연락망을 구축했고 교육을 통해서 민족의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일제의 감시가 집중된 부산의 조건을 오히려 광복운동의 동력으로 바꾼 것이죠.
1: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부산의 모습과는 또 다른 국제적인 이 항구 도시란 부산의 특성이 독립운동에도 중요한 기반이 됐다는 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Wow, so he explains that while Paeksansang-hui appeared to be just a trading company dealing with grains, cotton, and seafood, it actually served as a secret base for conveying independence funds and also intelligence. With Paeksansang reported to have supplied about 70% of the funds sent to provisional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in Shanghai, Paeksansang-hui played a vital role in supporting the provisional government's activities. He highlighted that Busan was an international port city connecting Korea and Japan. Although heavy movement of people, goods, and information meant strict surveillance by the Japanese police, it also provided ideal conditions for managing secret networks and funds. He leveraged these geographical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of Busan for the independence movement, and believing education was the ultimate foundation for reclaiming the nation, he established Gunam School for fostering future leaders. By converting Busan's high surveillance environment into a catalyst for independence, he built financial pipelines, communication networks, and educational foundations for the nation's future. Wow. Well, tell us about the risks Paeksansang-hui had to endure while supporting the independence movement during that period. 그럼 당시 백산상회가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감수해야 했던 위험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0: 1919년에는 이제 1914년에 이제 백산상회를 설립하고 1919년에는 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거예요. 그게 백산무역주식회사로 개편했습니다. 주식회사이자 무역회사라는 외형을 갖추면서 이제 자금을 더 모으게 되고 인력을 확보하거나 지점을 운영하는 일이 보다 합법적인 사업활동처럼 보이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제는 일본은 그러한 자금을 상하이 임시정부에 전달되는 것들을 막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죠. 그렇지만 그냥 무역회사가 되다 보니까 무역거래를 하다 보니까 자금 결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그걸 원활하게 할수 있었던 것들이죠. 그 이후에 국내 여러 지역하고 만주의 지점을 이제 설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복운동 자금을 상하이 임시정부에 전달하기가 좀더 유리했고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연락 거점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었겠죠. 그렇게 해서 영남 지역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주 채부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유력 자산가하고 독립운동가들이 참여하면서 백산무역은 독립운동의 경제적 기반을 뒷받침하는 민족 기업으로 성장을 했죠. 그렇지만 일제는 계속 지속적인 감시하고 장부를 검열하고 그리고 임직원을 개개인적으로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됐고 그다음에 자금 자체가 많은 것들이 상하이 임시정부로 가다 보니까 이제 회사 자체의 재정이 이제 악화되기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은 1928년 1월 29일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회사는 문을 닫았지만 백산무역은 기업 활동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지원한 대표적인 사례이자 경제적 자립이 곧 민족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백산생님의 신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민족 기업이 되었던 것이죠.
1: 그렇군요. 이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일이 단순히 뜻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So he explained that in 1919, Paeksan Sangwae expanded its business operations and reorganized into Paeksan Trading Company. Adopting a corporate and trading firm structure allowed them to raise capital, secure personnel, and operate branches under the

0: guise of legitimate business activities and establishing branches across Korea and Manchuria. The company served as a secret contact basis for conveying independence funds to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in Shanghai. Now, joining forces with influential wealth holders and independence activists in Yeongnam region, it grew into a national enterprise supporting the economic foundation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However, it suffered constant surveillance, searches, book audits, and investigations by the Japanese police. And its finances worsened, and it led to dissolution on January 29th of 1928. He concluded that despite its closure, the trading company, Paekseon Trading Company, stands as a symbolic national enterprise, demonstrating Paekseon Sonseng's belief that economic self-reliance leads to national independence.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to Busan Worldwide, we are speaking with, of course, Mr. Lee Chung-san here in the studio, chairman of the Association of Succession to the Patriotism of Paekseon Anhee-jae Sonseng. Well, in Junggu, Busan, Paekseon Memorial Hall stands on the very site where Paekseon Sanghae once operated. So what key traces and stories should visitors keep an eye out for when visiting? 우리 부산 중구엔 실제 백산 상회가 있었던 자리에 백산 기념관이 또 남아 있습니다. 어떤 흔적과 이야기들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1: 기념관은 규모가 큰 박물관이 아니에요.
0: 네.
1: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백산 기념관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기념관이 자리한 곳은 광복 50년이 되는 1955년에 옛 백산 상회하고 백산 무역 주식회가 있었던 바로 겉에 세워졌습니다. 백산은 평범한 그 사람의 일상을 포기하지 않고 나라의 광복이라는 거대한 목표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는 것이 위대한 점입니다. 백산은 기업을 이용해 광복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업과 재산을 광복운동에 바친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0: 네.
1: 백산상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나라를 잃은 시대에 자신의 재산과 사회적 지위까지 걸고 민족의 미래에 바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백산기념관은 백산의 유품을 보는 곳이 아니라 부산의 한 작은 상해에서 시작된 경제로 나라를 찾고 교육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사람을 연결해서 나라를 대차지로 했던 그 정신을 만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0: 네, 아, 그렇군요. 이 부산 원도심을 찾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들러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So he emphasizes that although the Memorial Hall is not a large museum, its true historical significance lies first in its location. And he highlights that Paekseon Sonseng's greatness lies in foregoing an ordinary life to dedicating everything to national liberation. And he adds that the stories of those who join Paekseon Sanghae represent individuals who risk their own wealth and social standing for the nation's future. He reflects that Paekseon Memorial Hall is not merely a place to just view relics, but a sacred space to encounter the spirit of reclaiming a nation through economics, preparing for the future through education, and connecting people for independence. Well, Paekseon Anhee-jae Sonseng actually prepared for independence in diverse ways, building schools to foster future leaders and using journalism to awaken national consciousness. So why did he place such immense importance on economics and education and journalism? 예, 안희재 선생은 학교를 세워서 인재를 키우고 언론을 통해서 민족의식을 일깨우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독립을 준비하셨는데요. 이렇게 경제와 교육, 언론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1: 백산 선생은 광복을 단순히 일본군과 싸워서 쟁취하는 사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백산 선생은 나라가 광복된 뒤 스스로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힘까지 길러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0: 네.
1: 학교를 세운 이유는 오늘 광복을 외치는 것보다 내일 광복된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고요. 언론을 만든 이유는 신문과 잡지를 통해서 우리 역사를 알리고

0: 민족 의식을 일깨우고 일제 식민 통치를 비판하며 국민들에게 광복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렇군요. So he shared that he created media outlets to teach history through newspapers and magazines, awaken national consciousness, and criticize Japanese colonial rule, and present the proper path toward liberation to the public.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speaking with Mr. Lee Chung-san here in the studio, chairman of the Association of Succession to the Patriotism of Piksan Anhichae Sonsae. Well, as we mentioned, this year marks the 81st Liberation Day. And I do want to ask, how should youth and citizens living today carry forward the independence spirit left behind by Piksan Anhichae? 올해는 광복 81주년입니다. 백산 안희재 선생님이 남긴 독립 정신을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과 또 시민들은 어떻게 이어가야 할까요?
0: 백산 선생은 광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오늘날 청년들에게 이 정신은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데만 그치지 않고 우리 시대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스스로 묻는 태도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산 선생이 자신이 살던 시대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았거든요. 오늘의 청년들도 우리 사회가 마주한 문제를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에게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함께 지키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책임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는 부산을 떠나야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가지고 부산에서도 세계를 향해 도전할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청년이 부산에서 창업을 하고 예술가들이 부산에서 창작 활동을 하고 지역 기업이 부산을 기반으로 세계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시민들이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소중히 지키는 것, 역시 오늘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광복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산 선생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새겨야 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내가 누릴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살아갈 나라를 준비하는 것. 바로 이러한 책임과 실천이 백산 선생의 광복 정신을 오늘 시대에 이어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렇군요. So he emphasizes that Baek San-sung viewed liberation as not something to wait for, but as something to actively prepare for. He just suggests that for today's youth, this spirit should translate into asking themselves how they can contribute to their era rather than merely developing personal skills. Just as Baek San-sung never ignored the problems of his time, today's citizens must take responsibility for protecting and guiding their communities toward a better future. Well, I do want to ask, what specific activities is the association carrying out to continue this independent spirit? 그럼 백산 안희재 선생의 독립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 사업회에선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나요?
0: 뭐 사업회가 그렇게 큰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업회가 추구하는 핵심은 백산생을 단순히 기억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선생님이 실천했던 방식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해 기념사업을 과거의 인물을 추모하는 사업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백산 선생은 사람을 키우고 지역의 힘을 기르고 올바른 생각을 널리 나누면서 민족의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따라서 사업회 역시 백산 선생님이라면 오늘 무엇을 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모든 사업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한 100년 전 이곳 부산에서 백산 선생은 무엇을 고민했을까를 되짚어보고 부산 곳곳에 흩어져 있는 독립운동의 역사와 인물을 하나로 연결하는 사업도 또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년 전 백산 선생은 나라를 빼앗긴 시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라를 되찾은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해요. 백산생을 기념하는 가장 좋은 방법.

0: 방법은 단순히 그 이름을 더 많이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1: 네.
0: 선생님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의 청년과 시민을 성장시키고 부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진정한 기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1: 네.
0: 이를 위해 청년 교육, 지역 소멸, 경제, 문화예술, 그리고 인공지능, 민주주의와 공동체,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는 열린 포럼, 백산 포럼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1: 어, 네.
0: 특히 역사학자들만 참여하는 학술 행사가 아니라 청년과 기업인, 교육자, 문화예술인,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 시대에 필요한 정신과 실천을 함께 찾아가는 열린 포럼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특히 청년과 기업인, 문화예술인, 시민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백산 포럼이 만들어진다면 역사와 또 현재를 연결하는 좋은 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So he emphasizes that the core objective of the association is not just remembering 백산 선생, but preparing for the future in the very way he did, transforming commemorative efforts from past-oriented tributes into future-focused initiatives for the next generation. And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oday?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방송 소감과 함께 짧게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0: 공영 방송뿐만 아니고 어디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은 것에 우리 영어 방송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1: 네.
0: 어쩌면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일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 네.
0: 저도 좀 더 책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잘못 사용하고 있는 독립과 광복에 대해서 이 방송을 계기로 독립에서 광복으로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인디펜던스 데이가 아니고 리버레이션 데이로 그렇게 표현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So he says, thank you so much for bringing attention to this important issue through English language broadcast, right? Especially at a time when it may be fading from public attention. And he highlights the important distinction between Independence and Liberation Day. And we do celebrate Liberation Day now.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Lee Chung-san here in the studio, chairman of the Association of Succession of the Patriots of 백산 안희재 선생. 네, 오늘도 인터뷰에선 이청산은 백산 안희재 선생 독립정신계승사업회 이사장님과 함께했는데요. 이사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George Benson with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0: And the time is now 11:45, which means it's time for News Insight, which is our Friday segment, very special segment here in the studio. Today we're joined by Mr. Kim Dong-woo, reporter from Busan Ilbo.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Let's jump into today's topic. Busan has been selected as the host city for the 4th UN Ocean Conference set to take place in 2028. Today we're going to look into this news in detail. 네, 부산이 2028년 열리는 제4차 UN 해양총회 개최 도시로 선정됐다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네, 해양수산부는 2028년 6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제4차 UN 해양총회의 개최 도시를 부산으로 결정했다고 지난 10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부산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 두 곳이 신청해 경쟁을 벌였는데요. 총회 본 행사는 해운대구 백스코에서 약 닷새 동안 이어질 예정입니다.
0: 그렇군요. So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nounced on the 10th that Busan has been chosen as the host city for the 4th UN Ocean Conference to be held in South Korea in June of 2028. Two cities competed in the open call, Busan Metropolitan City and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main conference is scheduled to run for approximately 5 days at BEXCO in Haeundae District. Well, could you explain what the UN Ocean Conference is? 이 UN 해양총회가 어떤 회의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1: 네, UN 해양총회는 해양 분야 최대 규모, 최고위급 국제 회의입니다.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14번째 항목인 해양 환경과 해양 자원의 보전 그리고 지속가능한 활용을 이행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열리는데요. 전 세계 193개

0: 세계 유엔 회원국과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등에서 약 1만 5천 명이 참석해 해양 분야 현안을 논의합니다. 특히 2028년에 열리는 제4차 총회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 시한인 2030년을 2년 앞두고 열리는 만큼 향후 새로운 해양 협력의 큰 틀과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1: I see. So the UN Ocean Conference is the largest and highest level international forum in the maritime sector. It is held every 3 years to advance implementation of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14, which focuses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environments and resources. Approximately 15,000 participants from 193 UN member stat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NGOs attend to discuss pressing ocean issues. The 2028 conference carries particular weight. It falls just 2 years before the 2030 SDG deadline, making it a critical moment for setting the direction of future global ocean cooperation. Well, what were the deciding factors that led to Busan being chosen over Jeju? 그럼 부산이 제주를 제치고 개최지로 선정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0: 네, 부산이 지닌 인프라와 개최 의지 그리고 해양 도시로서의 상징성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부산시는 회의장과 숙박시설 같은 인프라 여건과 지자체 역량 등에서 두루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최동주 개최도시 선정위원장은 부산시는 국내 대표 해양 도시로서 해양산업과 연구, 교육 등 해안 관련 기반이 집적돼 있어 유엔 해양총회의 취지와 연계성이 높다는 점을 우수하게 평가받았다고 말했습니다.
1: I see. So three factors were decisive. Infrastructure, commitment to hosting, and symbolic value as a maritime city. Busan scored well across the board conference venues, accommodation capacity, and local government capability. The chairman of the host city selection committee noted that Busan was highly evaluated for its strong alignment with the conference's purpose, given its concentration of ocean-related industries, research institutes, and also educational organizations as Korea's representative maritime city. Now, the conference is being held and co-hosted with Chile. So how did South Korea become a host nation?
2: 이번 총회는 칠레와 공동으로 개최된다는데요. 우리나라가 개최국이 된 과정도 짚어주시죠.
0: 네, 유엔 해양총회는 포용적이고 균형 있는 해양협력 논의를 위해 그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함께 개최해왔는데요. 우리나라는 지난 2024년 4월 칠레와 공동 개최에 합의한 뒤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우리나라와 칠레는 지난해 12월 유엔 총회에서 개최국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2: 그렇군요. 선진국과 또 개발도상국이 함께 개최하는 구조가 되게 흥미로운데요.
1: So the UN Ocean Conference has been co-hosted by developed and developing nations to ensure inclusive and balanced discussions on marine cooperation. After agreeing on co-hosting with Chile in April of 2024, South Korea engaged in active bidding activities, and South Korea and Chile were officially confirmed as co-host countries at the UN General Assembly in December last year. Well, what preparations is Busan now putting in place following its selection?
2: 개최 도시 선정 소식에 부산시도 준비에 돌입했다고요?
0: 네, 부산시는 먼저 개최 준비 전담 TF를 꾸려 정부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어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 체계도 만들 계획입니다. 특히 유엔 해양총회와 같은 해 열리는 세계 디자인 수도 행사를 연계하는 구상도 내놨는데요. 두 행사를 묶어 부산의 도시 경쟁력을 알리고 관광 마이스 산업과 지역 해양 디자인 산업의 연계로 경제 활성화도 추진합니다.
1: 그렇군요. So Busan City will first establish a dedicated task force to build a close working relationship with the central government. It also plans to create a public-private partnership framework that brings civil society into the process. A particularly notable aspect of the planning is the idea of linking the conference with the World Design Capital event, which Busan is also hosting that same year. By combining the two, the city aims to maximize its global profile and drive economic activity through connections between tourism, MICE industries, and the local maritime and design sectors. Well, hosting this conference has further elevated Busan's status as a global maritime city and an international conference city. So let's hear a bit about that.
2: 이번 총회 개최로 글로벌 해양 도시이자 국제회의 도시로서 부산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졌다고요?
0: 네, 부산시는 지난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등 굵직한 국제 행사를 잇따라 성공적으로 개최했는데요. 올해 해수부 부산시대 원년이자 해수부 출범 30주년과 맞물려 유엔 해양총회까지 유치하면서 명실상부한

0: world. BEFM, Busan Yeongwabangseo.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반드시 오고야만은 마지막 불멸하는 것은 오직 필멸뿐. Every world is bounded, and so winter eventually gives way to spring.
1: 放たれた矢のようにいつかの終焉に向かってひた走る僕らは、巡り巡る節の中でようやく人生の美しさに気づくんだ。
2: Regret, shame, I've tasted their bitter dregs.
0: Premier 따위, 너를 위해 얼마든지 벌어주겠다고 다짐했고, 날 기다리는 것이 텅 빈 채 침전하는 결말이라 해도 그것이 너에게로 가는 길이라면 괜찮았다.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time for the water activities safety quiz show with me Mike
3: and me Jessie.
2: Now here is the question. On safely enjoying water activities, listen carefully and guess the right answer.
3: Okay.
2: From the following water safety measures, guess which one is correct. Number one, always warm up before swimming or going in the water. Number two, enter the water slowly and wear a life jacket. Number three, never go beyond the designated swimming area. Number four, call 119 or a lifeguard on duty if you witness drowning.
4: 뭐지? 1번도 맞고 2번도 맞는 것 같은데.
2: Time is running out.
3: The answer is all of the above.
2: That is correct. All of these options are important in order to safely enjoy water activities.
3: If you keep them in mind, you're bound to have a great and safe summer.
2: Stay with BEFM this summer for a responsible beach season.

0: Homework marking time. Let's see what you guys are saying. Anagas's 최애 그룹 컴백까지 얼마 안 남아서 침착하게 있으려고 해도 심장이 벌써 난리예요. I'm trying to be calm because my bias group is coming back soon, but my heart just won't listen to me. Ajun says,
1: 아, 오늘 방송도 끝날 때가 얼마 안 남았네. 성화와 조금이라도 더 함께하고 싶은데 침착할 수가 없어.
0: The show is already over soon. I want to stay longer with Seonghwa, so I can't stay calm. SRD says,
1: SRD? 저녁 먹고 김치찌개가 남았어요.
0: I had some kimchi stew left over after dinner. 저녁 얘기 나온 김에 점액추 해볼까요?
1: 저는 오늘 다음 스케줄 끝나고 치킨 스케줄이 있습니다.
0: Okay, chicken. So he recommends chicken. What kind of, do you like just plain fried or seasoned 양념? 좋아하는 거 있으세요?
1: 다 좋아해요, 치킨은.
0: Okay, any type of chicken. Let's see what other homework we have. Haewon, who is our producer? 자자, 우리 침착하게 성화님 다음에 또 나오시게 꼬셔볼까요? Let's be calm and try to get him on the show once again. 어떠세요?
1: PD님, 진정하세요.
2: 침착하세요?
1: 아, 침착하세요.
2: 침착하세요.
1: 아, 맞다, 침착.
2: Be calm, he was like, be calm, PD님. 아, 모르죠. 저희 팬분들이, 성화님 팬분들이 너무 원하시면 저희는 또 어쩔 수 없이 청취자분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모르겠네요, 저희는. 아니,
1: 네. 저는 언제든지, 네, 언제든지.
0: Whenever? In English?
1: 네, 저는 준비됐습니다.
0: Konglish가 only English가 되는 날까지.
1: 그런 날이 올까요?
0: We shall see. We shall see if that day does come. Let's see what other things you guys are saying. Leon Tao. Do you see Leon? Leon Tao.
1: 오늘 방송이 끝나고 남는 건 성화를 향한 내 과한 팬심뿐이라니. 침착할 수가 없어.
0: After the show today, all that's left is my dramatic love towards Seonghwa. I can't stay calm. Mika says.
1: Mika.
0: 혼자 남아서
1: 호러 무비 보고 있어요.
0: I'm alone, left alone and watching horror movies. Let's see what other things you guys are saying. Min.
1: 신성아 침착하세요.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0: Stay calm. You're doing great. Exactly. You know, you kept like doing this with your hair because you were not calm. 침착하지 못하시고 이렇게 머리를 가만히 두지 못하셨는데. But it's okay. 저희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It's already time to say goodbye. 시간 너무 빨랐죠?
1: 진짜 빨랐어요.
0: So fast.
1: 진짜 빨랐어요.
0: And what did you feel like today on DBDB? Did you have fun?
1: 오늘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진짜 너무 DJ님이 너무 든든했던 하루입니다.
0: Thank you. 제가 그럼 안 든든하게 여기서 그 영어로 다시 말해주실 수 있나요? 그래도 저희 인트로랑 아웃트로는 아리랑 라디오니까.
1: 네. I did. 잠시만요.
0: You had so much fun today.
1: Yes, and 우선 생각 좀 하고 있을게요. 그 말씀하고 계시면 잠시만요.
0: Thank you guys so much for listening today. We still have 4 minutes to make fun of Seonghwa. So if there's anything you want to ask Seonghwa, then chat away right now.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제가 조금 수다를 떨려고 팬분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여쭤보려고 지금 4분 정도 남았거든요. 저희 시간이. 네네. 유튜브에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자, 소감 준비됐을까요?
1: 네네.
0: 오케이.
1: Okay. 이거 하나만 알려주실래요? 그 오늘 네. 이 라디오를 잘 해낼 수 있었다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까요?
0: I'm so glad I can make it through radio today. I'm so glad.
1: I'm so glad.
0: 다행이다.
1: I'm so glad that
0: I can
1: make it through
0: radio today.
1: Radio today.
0: Make it through가 약간 지나왔다, 해내왔다, 약간 이런 뜻이거든요. Make it through, 지났다.
1: Oh, okay.
0: Yeah, yeah.
1: Make it through, today because of Iris.
0: Yay! Thank you.
1: Without Iris, I couldn't do it today.
0: No, you can do it.
1: No.
0: No, you can do it. It's okay. 하실 수 있어요. 밸런스 게임. 영어 1분 versus 애교 1분 뭐가 더 싫으세요? 1 minute of English or 1 minute of
1: 1 minute of 애교가

0: 더 힘들어요.
1: 오, 진짜요?
0: 네.
1: 그러면 영어로 애교 1부는 어때요?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0: 네네. 어떤 거죠?
1: 진짜요?
0: 해보긴 해보겠습니다.
1: 진짜요? 저 생각 잠시만요. 영어 애교 뭐가 있지? What is some English 애교, guys? He says that he could do it. Maybe like you can do a cute pickup line. Pickup line이라고.
0: Pickup line?
1: Yeah. 영어로 약간 플러팅하는 그런 귀여운 문장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0: 이제 do you have a map? Because I just got lost in your eyes. Oh my god.
1: 지도이신가요? 제가 방금 당신의 눈 안에서 길을 잃었거든요. 이거 멋있게 한번 해주세요. 배우 목소리 톤으로.
0: 멋있게요?
1: 네, 이렇게 플러팅한다 생각하시고.
0: Do you have a map? Because I just got lost in your eyes.
1: 저 잠깐 갑자기 불안해졌는데 다음에 저희가 부르면은 막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 이렇게 뜨는 거 아니죠? 저희 PD님 작가님들 번호 있으신 거 맞죠? 저희 오케이.
0: 네.
1: 자 이제 마무리 진짜 할게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아닙니다.
1: Thank you so much.
0: 정말 재밌었습니다. It was very fun today.
1: Really? Honestly?
0: Yes.
1: No lie?
0: No lie.
1: Okay. I believe you.
0: Okay.
1: We believe you.
0: Yes.
1: Okay. Thank you so much, Sungha, for joining us today. 오늘 들어주신 청취자분들, 팬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Konglish가 English가 되는 날까지 저희가 계속 컨택할 테니까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Hopefully you'll be back on the show very, very soon. The last song for today is Full Moon, 보름달 by Seonmi featuring Lena. And with All My Heart, this has been Heart Attack made by producer Jung Hae-won. Writers Kim Hae-rim and Ghost Yuka-ryung. I've been your DJ, Pretty Little Iris. And you have 팬 지금까지
0: 신성하였습니다.
1: 안녕. Hey, the first collaboration of JYP and Brave Sam. Yes sir. Here comes some song.

0: FM 부산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고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드디어 우리 오빠를 내가 직접 만나는 날인데 오, 너무 떨린다.
3: Excuse me, can I see your ticket?
2: 아, 티켓. 여기 표 여기 있어요. My ticket.
3: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Enjoy the show.
2: Thank you. 엄마야, 드디어 여기가 공연장이가.
4: Na-na-na-na-na-na-na-na-na-na-na. Life is dynamite.
2: 여기 이 사진 찍은 거 바로 내 SNS에 올려야지. 아, 뭐고? 여기 왜 인터넷이 안 되노? 아, 여기 옆에 사람도 우리 오빠 팬이니까 이런 거 물어보면 친절하게 대답해 주겠지. 저기요. Hello.
4: Hi. Is there a problem?
2: No problem. Here, no internet.
4: Oh, unfortunately, the internet isn't working here.
2: Internet no working? 뭔데? 인터넷 연결하는 사람이 뭐 일을 안 한다 이 말인가? 뭐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그렇지. 일 안 할 거면 그만두든가. 왜 여기서 일하는 건데? 진짜 어이가 없네. 사진 어떻게 올리노?
4: Is everything okay?
2: I'm not okay. 아니, 우리 팬들은 이렇게 열심히 응원하는데 여기 일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중요한 일도 안 하고 진짜 뭐고? 잠깐만. 우리 오빠 두 번째 노래 부르네.
4: 내 빗댄 눈물 내 마지막 숨을 다 가져가.
2: 오늘 배워볼 표현 인터넷이 안 됩니다. 영어로 뭐라고요?
3: The internet isn't working.
2: The internet isn't working.
1: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거나 사용할 수 없을 때 이 표현을 쓰는데요. Work는 일하다 뿐만 아니라 작동하다, 제대로 되다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계나 전자제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도 이 표현이 씁니다. My phone isn't working. 휴대폰이 안 돼요. The TV isn't working. TV가 안 나와요.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인터넷이 안 됩니다. The internet isn't working.
3: The internet isn't working.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For My Busan with Laura McLucky. BEFM, Busan 영어 방송.

0: 100 street food places in 100 cities. Paris was actually ranked the best street food city in the world. There we go. Paris received high scores for its variety of food, good ratings as well. Tokyo had the most street food places. London was number one for food variety. Athens was one of the best cities for affordable street food. In Asia, Hanoi and Ho Chi Minh City also ranked highly as well. So let's talk about street food. 여러분, 길거리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합시다. What's your favorite street food? It can be Korean street food or, you know, street food from any country in the world. Tell us about your favorite street food and a special memory you have of it and why you love it. 네, 오늘은 길거리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길거리 음식은 무엇인가요? 한국 음식도 좋고 뭐 세계 어느 나라의 길거리 음식도 좋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최애 길거리 음식과 신청곡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길거리 음식 그거를 왜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혹시 뭐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이야기를 있으면 그것까지 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에 우리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한 명 뽑아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콜! 콜! 오케이. Right, lots coming up for you today, so let's dive into newsfeed.
1: System check complete. Destination set. Busan.
0: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your captain speaking. We're now making our approach to Busan. Cabin crew, prepare for landing. We've just landed. Welcome to For My Busan.

0: Japan, Busan, Yeongeobangsa.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Your best choice. BEFM 부산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

0: The time is now 6 o'clock.
1: BEFM Local News at 6.
2: 부산시가 민생 경제 회복과 해양 수도 조성 등을 위해 6,374억 원 규모의 3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민생 경제 분야에 가장 많은 2,747억 원을 배정해 소상공인 28만 명에게 1인당 20만 원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하고 100일간 동백전 캐시백을 15%로 확대합니다. 또 부산 오페라 하우스 개관과 인공지능 산업 육성 등의 예산을 투입하고 부산대병원 시설 개선과 난임 부부 지원 등 시민 복지 사업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3: Busan City has drawn up a third supplementary budget worth 637.4 billion won to support economic recovery and develop the city as a maritime hub. The city has allocated the largest share, 274.7 billion won, to boost the local economy. It will provide 200,000 won energy vouchers to 280,000 small business owners and raise the cashback rate for Dongbaekjeon, Busan's local currency, to 15% for 100 days. The city will also

0: also invest in the opening of the Busan Opera House and the development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ndustry. It also plans to expand welfare programs, including facility improvements at Busa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and support for married couples undergoing infertility treatment.
1: 전재수 부산시장은 내년도 부산시 예산은 해양수도 인프라와 관광, 인공지능 분야에 집중하고 생활체육 인프라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편성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 경남 행정통합과 특별연합 등 초광역 협력 방식에 대해서는 박완수 경남지사와의 만남에 앞서 실무협의를 먼저 진행해 논의 안건을 정리하고 있다며 불경이 현안을 잘 정리해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0: Busan Mayor Chun Jae-soo has refrained from making specific comments on forms of metropolitan cooperation, including the administrative integration of Busan and Gyeongnam and a proposed special regional union. Ahead of his meeting with Gyeongnam Governor Park Wan-soo, Chun said working-level consultations are underway to organize the agenda for discussion. He added that Busan, Ulsan, and Gyeongnam will work together to identify key issues and produce tangible results. He also said next year's Busan city budget will focus on maritime infrastructure, tourism, and artificial intelligence while expanding infrastructure for recreational sports.
1: 폭염과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 경남 지역에 긴급 급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부산환경공단은 국가소방동원역에 발맞춰 양산의 농가에 살수자를 투입해 이틀 동안 물 300여 톤을 공급했으며 강서구에서도 소방차량 등을 이용해 농업용수 44톤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부터 농가와 가뭄 취약 지역에 급수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관계기관들도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속 지원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0: Emergency water supplies have been provided to areas of Busan and Gyeongnam struggling with the heat wave and drought. The Busan Environmental Corporation deployed water trucks to farms in Yangsan, supplying about 300 tons of water over 2 days in coordination with the National Firefighting Mobilization Effort. In Gangseo-gu District, 44 tons of agricultural water were also provided using firefighting vehicles and other equipment. The Busan Fire and Disaster Headquarters has been providing water to farms and vulnerable areas since last month, while relevant agencies plan to continue their support to minimize drought damage.
1: 부산의 반도체 부품업체인 리노공업 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노사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조는 임금 단체 협상에서 합의하지 못해 지난달 23일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실질적인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사측은 노조 요구가 여전히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0: A union at Busan-based semiconductor parts maker Lino Industrial is continuing an indefinite strike, escalating tensions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The union has been on strike since July 23rd after failing to reach an agreement in wage and collective bargaining talks with about 340 of the 665 eligible workers taking part. The union is calling on management to engage in meaningful negotiations, while the company maintains that the union's demand remain difficult to accept.
1: 부산경찰청은 광복절을 앞두고 오토바이와 자동차 등을 이용한 폭주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은 오늘 밤부터 폭주가 예상되는 이동 경로와 인파 밀집 지역에 150여 명의 경찰을 배치하고 위반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0: The Busan Metropolitan Police Agency is launching a special crackdown on illegal street racing ahead of Liberation Day. Starting tonight, police will deploy around 150 officers along routes where street racing is expected and in crowded areas. They will track down violators through an on-site enforcement and video evidence.
1: 부산시 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오늘 부산진구 범천동에서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장애아동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과 부모 교육, 가족 지원 등을 제공하며 특히 발달지연 위험이 있는 6세 미만 영유아의 조기 개입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0: The Busan Center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held its opening ceremony today in Bomcheon-dong, Busan Jingu District. The center will provide individualized support plan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as well as parent education and family support.
1: 날씨입니다.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광복절 연휴 부산은 아침 기온 24도, 낮 기온은 28도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27도입니다.
0: Over the Liberation Day holiday, temperatures are expected to range from 20.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커밍 업 넥스트 이즈 올 스타 잉글리쉬 BFM 부산영어방송.

30 중반 book, like mid-30s, I'm like, yes, younger still, right? But then from mid-30s to early 40s. So early 40s is what? 40 to like 44, right? 살짝 기분 나빴어요. 너무 맞으니까. 너무 맞으니까, right? It kind of, you know, stung me a little bit because it's so exact in my age. 그냥 그래서 저는 그 40대 초반 무시하고 그냥 저는 listening age는 30대 중반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And some of you maybe were shocked, right? Looking at your calculated listening age. While others, right? You were surprised maybe. 이게 뭐지? 나이가 18로 나왔는데? 이건 좀 아니다, right? It kind of makes you think back. 나 이런 노래 그럼 들으면 되나? Because, you know, let's say there's like a big age gap between, you know, your listening age and your actual age. So, because of this, it got me thinking, how do our musical tastes, how does it differ, right? How does it shift and mature as we go through life?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저희 뮤직 테이스트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것도 좀 생각하게 됐거든요. Because, you know, things change as we get older. 우리 뭐지 나이 들면서 입맛도 바뀌어지고 저 요즘 나물 이런 걸 많이 찾아요. 당연히 고기도 좋아하긴 하지만 고기만큼 like, you know, like sprouts. 이게 마늘을 sprouts라고 많이 하잖아요. Sprouts and other vegetables, right? 그런 것도 더 좋아하게 되고 옷 입는 스타일도, right? 옷 입는 스타일은 좀 와이프 때문에 많이 바뀐 것 같긴 한데 or movies, right? 요즘 우리 부사분들 아시잖아. I love horror movies. I love horror movies, but I never liked it when I was a kid. 어렸을 때는 무서워하기보다 그냥 horror movies? 너무 유치해. 이렇게만 생각하고 it's not for me. I'm too sophisticated. 12살 됐는데 I'm too sophisticated for horror movies, right? So, these things change. Music is no different. 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어릴 때 뭐 안 듣던 노래가 갑자기 좋아진 적 있습니까? And I know you have, right? I know you have. You know, that moment when music, you realize your taste has shifted and suddenly the songs, let's say, your parents listen to make complete sense, okay? So today, like I said, these are some songs that I've listened to 개인적으로 즐겨 듣는 음악을 몇 개 갖고 왔습니다. Okay? So I want to maybe share with you. I'm not recommending these songs, right? I'm sharing with you kind of like my playlist that made me think you, these days, 최근에 이 노래를 다 들었거든요. 최근에 들었는데 I've listened to these songs recently and it made me go, huh, like why am I enjoying these songs differently? I'm not saying I hated it back then, but why am I enjoying it differently these days? 이제 그런 노래를 몇 개 갖고 왔습니다. So, now getting into the music. You know, I told everybody to turn up your headphones and turn up your speakers. 도대체 자기 목소리만 크게 들으라고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음악 들려드릴게요. Okay? So, up first. 이거는 좀 이제 진짜 민수 아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You might think of me as an 아저씨 recommending this first song. But the first song I bring to you is by none other than Mr. Piano Man, Billy Joel. 여러분, Billy Joel 알잖아요. Billy Joel is considered a bit of more, maybe older than my generation. 그쵸? 제 시대 때보다 전 시대에 좋아하던 가수. But Billy Joel, timeless musician. 음악도 지금 젊은이도 들으면 아마 they could appreciate it, okay? But the song I brought for you today is titled Vienna. 맞아요. 그 비엔나 소세지 할 때 그 비엔나. 뭐 비엔나 커피 할 때 그 비엔나 맞습니다. So, 어릴 때는요. 저희 엄마 아빠도 빌리 조 진짜 좋아했거든요. 근데 어릴 때 이 노래 차에 이제 나오면 그냥 지나가는 뭐 팝송이다라고처럼 이렇게 들렸거든요. I just thought of it as like, okay, it's a piano song. You know, back then when I was a kid, 그냥 노래가 피아노로 드링딩 시작하면 next. You know, basically I tune out. It's not a song for me. Right? 나에 대해 내가 듣는 노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패스했습니다. But when I revisited this song as an adult now, 이 opening line이 하나 있습니다. 이 Billy Joel 피아노 치면서 이제 딱 첫 그 라인이 that opening line. Slow down you crazy child 이렇게 하거든요. 야, 정신 나간 애야. 좀 천천히 해. I feel like he was

talking to me, right? 당연히 빌리 조, 이제 빌리 조 삼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정도의 나이인데 저한테 말하는 것 같았어요. So it speaks to me even more because we're living in this, such this fast-paced life. So Billy Joel telling me, slow down, you crazy child. Oh, 이제 어른으로 지금 엄청 이제 일하고 뭐지 이제 뭐 돈도 벌고 근데 돈도 내고 하는 이 삶을 사니까 this song hits completely different. When you're young, you feel like you have to figure out your whole life just in one night. I'm gonna grow up and be this and marry this person. 막 그렇게 할 수 있는데, but this song is kind of like this gentle reminder. 좀 조급해야 할 필요 없고 천천히 가도 괜찮다고 말해준 노래입니다. Okay, so tell me if you realize what Billy Joel's, you know, singing about in this song.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Billy Joel, Vienna.

0: Nice to Minsu.
1: Hopefully you enjoyed that number, Vienna by Billy Joel. Slow down, you crazy town. 천천히 가, 정신 나가네요. Talking to me. 진짜 저한테 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All right, so from Billy Joel, today we're talking about songs that make me feel like an adult. 이 Billy Joel 곡은 이 가사도 그렇고 I feel like I'm a 나이가 드니까 피아노 곡을 더 좋아하는 게

좋아하는 거 같아요. Right? I feel like, you know, as you get older, 나이 말하면 계속 나이 말하면 안 되는데. But as I'm getting older, I feel like I'm enjoying, you know, it makes sense. Something a bit more quiet, something a bit more gentle. But these days, I'm looking for like piano and music more. And that's why I brought our next song, because it's something a bit quieter than Billy Joel. A lot of piano, but it's deeply sophisticated.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여러분 그 bathrobe 챙겼어요? 네, bathrobe이나 뭐 bathrobe 없으면 그냥 큰 자켓 하나, 셔츠 하나, right? And maybe like a can of 뭐 식혜. 요즘 저희 그 뭐지 탄산수에 매실액 타는 걸 좀 너무 맛있게 먹고 있어서, you know, maybe something like that in your hand, and enjoy our next song that I brought for you now. 어른 되면요. I didn't understand this when I was a kid. But like, why do adults love jazz, right? Like, what's jazz? Okay, when I was a kid, 재즈 음악 들으니까요. Listening to jazz as a kid, it's never on beat. 맨날 박자도 안 맞추고. Like, piano solos and like, you know, trumpet solos go on for like 7-8 minutes. 진짜 저는 어렸을 때 이 드럼이 음악 낼 수 있다 생각 안 했거든요. Because there's no notes coming out of like, you know, drums, right? There's no notes, no melody coming out of drums. 근데 드럼 솔로도 막 8분씩, 막 9분씩, 막 딕딕딕딕딕딕 이게 막 9분씩 가요. So as a kid, I didn't understand jazz. 재즈가 뭐야? 라고 생각하는데. But as an adult, 여러분, 저 진짜 이거는 저희 플레이리스트, 공부하기 좀 부끄러운데, 플레이리스트 보면 재즈 곡이 진짜 많아요. I don't know what it is. I can't put a finger on it, right? 자, 이 표현 있잖아요. Can't put my finger on it. 내가 이렇게 손가락 갖고 이거다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찌를 수가 없다라고 그런 표현이거든요. So I can't put my finger on it. Why, as an adult now, like I like jazz, okay? So the next track I bought for you, this one's by 재즈 아는 분들은 아마 이 사람 이름 너무 흔할 거예요. McCoy Tyner, okay? 저도 재즈 잘 모르는데 이분 좀 검색해봤습니다. But 엄청 훌륭한 분이었어요. Because he was the pianist in John Coltrane's quartet. 여러분, 재즈 조금이라도 알면 John Coltrane 누군지 알잖아요, right? So today I brought McCoy Tyner's song. It's a jazz standard, right? Jazz standard. 제목이요. The title is When Sunny Gets Blue. Jazz standard, 이것도 재즈 음악대에서 말할 때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standard는요, 뭐 표준, 고전, 뭐 필수 뭐 레퍼토리 이런 뜻입니다. So When Sunny Gets Blue, it's a jazz standard. This one's obviously the rendition by McCoy Tyner. 예, 학창 시절 때는요, 어렸을 때는 뭐 재즈 발라드 이런 걸 듣고 저는 그냥 뭐 라디오면 바로 채널 돌리고 뭐 CD로 들었으면 바로 그냥 skip 다음 곡으로 듣고 그랬거든요. Yeah, I don't know. It felt too slow. It felt too quiet. But now as an adult, 하루 종일 뭐 스트레스 받으면 아니요 여러분 뭐 나 방송한다고 스트레스 받는 적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이 스튜디오에서 카메라 찾는 건 좀 어렵네. 스트레스 받는 적 절대로 없습니다. Right? But you know, like getting up at 8, like getting up at 7 or 8 and then coming home at 7 or 8, you're tired, you're stressed, right? But coming home after a long exhausting day, turning on this track, 이 곡을 틀면요. For me, it just makes me relax automatically, okay? 저 와이프랑 저희 그 딸, 특히 막 they're not big fans of jazz, 그래서 가끔씩 집에 갈 때, 제 좀 미타임 가질 때 이거는 헤드폰 쓰고 좀 듣는 편이거든요. So, McCoy Tyner, 여기서 또 피아노 소리 많이 날 겁니다. His piano touch, it's not about showing off speed, 엄청 막 자기의 스킬 막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tune in, try to focus on the mood, 말이 되면 texture. 자, texture를요. 이거 뭐라 그러지? 난 계속 식감을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음식의 texture이잖아요. 이게 질감. 부장님 감사합니다. 음악의 질감, right? Try to focus on the texture of the music if that makes sense, okay? As well as you know, just try to make it vibe with the space that you're in. Right? It doesn't matter actually where you are, whether it be on the bus, in the car, or even at home, okay? 이 퇴근길에 특히 차분하게 마음을 좀 가라앉게 해주는 그런 음악입니다, okay? So I'm done describing.

McCoy Tyner with When Sunny Gets Blue. 진짜 이게 멋지지 않아요? 아니, 이게, so, you know, from, I've, you know, I have friends that are jazz musicians, right? 이게 재즈 음악하는 이게 친구들도 있긴 있는데

like jazz musicians, to us 일반인들, right, to us like normal people, like the notes that they play, 저희 딸은 저희가 재즈 음악 듣는 거 한번 듣고 한번 나도 이거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저희 집에 피아노 있거든요. 딸 피아노 배우니까 피아노 앞에 가서 그링딩딩딩딩 그링딩딩 막 이렇게만 치고 있어요. Right? But then, like, 솔직히 as an 일반인, just as you know, just a person that enjoys music, right? And I don't know it too deep, and I don't know jazz music at all. I'm not versed in like theory or anything. 좀 비슷한데? All right? You know how to play jazz, right? And I've been sending my daughter to like piano 학원 다니고 있어요 지금, right? But like I've only been sending her like for like maybe a year and a half, and I know the teacher hasn't taught her jazz yet, right? So, you know, to some people it might look like that, but jazz musicians, 여러분, like I said, you know, I have friends that play jazz. 음악 노트 하나하나 이게 치는 거요. 일부러 하는 거래요. One note is never by mistake. 당연히 실수할 때도 있긴 있지만, but even those things like 이렇게 하는 거, never a mistake. Always on purpose. On purpose. 이렇게 이게 뭐지? 일부러 하는 거잖아요. 아 근데 그런 거 듣고 너무 그냥 멋져요. So many notes. And I'm sure McCoy Tyner's not even looking at like sheet music, right? 재즈 음악도 매력이 제 생각에. Of course, like, you know, there's recordings, right? 이렇게 녹음, 이렇게 앨범 만든 그런 곡들도 있잖아요. But let's say they perform it again, or maybe they record it again, right? It's never the same as a previous version. I think that's so crazy in a sense, right? Because music, be like, 연습 많이 하면 똑같이 낼 수 있잖아. But particularly jazz music, I think that's the charm of it. The song that you hear, it's like once in a lifetime, like one in a million kind of thing. You can never repeat it in the same way. 아, 멋집니다. 재즈 멋집니다. 이거는 이제 어른으로서 이제 알게 됐거든요. I realize this as an adult now. 그래서 맞아요. 우리 부장님, 부장님 좀 재즈 공부했어요? 재즈는 improv이잖아요. Improv가 improvisation, 이게 줄임말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sheet music 안 보고 그냥 느낌 오는 대로. 아 저도 여기 우리 BFM 올스타 잉글리시에 좀 재즈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진짜 정해진 대로 안 하고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냥 feel대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improv입니까, 부장님? 진짜 아니래요. 네, 그건 여러분 알잖아요. 저도 방송할 때 즉흥이잖아요. Right? Alright, so today's topic: songs that make me feel like an adult. 이제 어른으로서. As an adult, I feel like I'm appreciating these types of songs more. 자, my next pick is going to surprise some of you, okay? Because as a 43-year-old guy, on my playlist, next to Billy Joel, next to McCoy Tyner is... New Jeans. 네, New Jeans 곡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New Jeans은 요즘 K-POP인데? 라고 하고 요즘 애들의 노래인데 43살 먹은 아저씨가 이런 노래를 아 나는 이제 어른이다라고 느끼는 그런 노래라고 그런 뭐 밴드라고 그런 아이돌 그룹이라고 솔직히 말할게요. 처음에는요 전 뉴진스 듣고 아 그냥 뭐 요즘 아이돌 뭐 노래지 노래겠지라고 들었는데 들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Okay. Now, if you listen to the track closely, because me as a big fan of early music, right? Songs like Ditto. Right? Stay in the middle like you a little my hype boy. 춤 몰립니다, 저. Songs like that. The production is heavily rooted in 90s, like, you know, 90s, I want to say like garage kind of music, club kind of music, right? Like 뭐지? 그 R&B back in the 90s. 다 그건 뉴진스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Okay? I know they're going to come back, but it's like different 뉴진스. 한 명 빠졌잖아요. I don't know what they're going to sound like, you know, when they come back. But 그때까지, when it was like the full band, so their music, 뉴진스의 음악이, it takes me right back to the R&B and the electronic sounds when I was a kid. 제 학창 시절 때, right? 듣던 뭐 90년대 뭐 그런 비트나 R&B 그대로 담겨 있어요. 뉴진스 음악에. Okay? A great production.

is great production, right? Production 이게 그 음악의 produce 하는 그 production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를 만드는 거는 진짜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I get to appreciate like NewJeans and their music, right? And I think regardless of age and regardless of generation, 진짜 저, 이 정도의 production이면요. 요즘 젊은이도 좋아하고 이제 저 같은 아저씨들 아줌마들도 좋아하고요, right? 그리고 특히 NewJeans 음악은요, it's anti-maximalism, okay? 이거는 진짜 단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사전에 들어가면 anti-maximalism 이 단어를 못 찾아요. What I mean by this is anti-maximalism 이 무슨 뜻이냐면요, 요즘 K-pop은 솔직히 말하면 소리가 좀 뭐 빡빡하거나 너무 이렇게 자극적이잖아요, right? I think I've, you know, done a shows like a couple months back where I forgot what song it was. I remember what song it was. 근데 노래 말하면 혼날 수도 있으니까요. But like 이, 이런 노래 들으면 진짜 혈압이 올라갑니다. Right? 아니 부장님 저 타이틀 왜냐면 somebody told me after the show 진짜 그 밴드나 그 노래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하면 그 진짜 이게 팬들이 가만 냅두지 않을 거대요. 그래서 진짜 조심하게 말해야 됩니다. But yeah, I love anti-maximalism music. It's chill. 너무 엄청 뭐가 많이 안 들어가고, right? It's easy listening. 자, 듣기 쉬운 easy listening music. So, me as an adult with a busy schedule, sometimes, like, you don't want high-stress noise in your car, right? You want smooth, you want silky, you want well-crafted, 잘 만들어진 melody. 네, 그래서 이게 마음에 좀 여유를 주는 좀 세련된, right? 세련된 이게 팝 음악을, K-pop 음악을 좀 듣고 싶은 좀 좀 요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Me these days. And 그래서 진짜 너무 이제 몇 년 좀 되긴 됐지만 NewJeans they hold a special place in my heart. Okay, I'm trying to say that. I'm trying my best to say that, not in a creepy way. Okay. Don't get me wrong, right? I love their music. I love their music. So the next song I brought for you, 이것도 진짜 치유해요. Compared to other NewJeans songs. But 왜냐면 이 분위기에, 분위기를 좀 만들고 있으니까. We're gonna get to this song by NewJeans. 이것도 너무 좋은 노래인데. Bubblegum. Enjoy.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time for the water activities safety quiz show with me, Mike.
6: And me, Jesse.
5: Now here is the question. On safely enjoying water activities, listen carefully and guess the right answer.
6: Okay.
5: From the following water safety measures, guess which one is correct. Number one, always warm up before swimming or going in the water. Number two, enter the water slowly and wear a life jacket. Number three, never go beyond the designated swimming area. Number four, call 119 or a lifeguard on duty if you witness drowning.
7: 뭐지? 1번도 맞고 2번도 맞는 것 같은데.
5: Time is running out.
6: The answer is all of the above.
5: That is correct. All of these options are important in order to safely enjoy water activities.
6: If you keep them in mind, you're bound to have a great and safe summer.
5: Stay with BEFM this summer for a responsible beach season.

0: 엄마야 드디어 여기가 공연장이가.
1: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life is dynamite.
0: 여기 이 사진 찍은 거 바로 내 SNS에 올려야지. 아, 뭐고 여기 왜 인터넷이 안 되노? 아, 여기 옆에 사람도 우리 오빠 팬이니까 이런 거 물어보면 친절하게 대답해 주겠지. 어 저기요. Hello.
2: Hi. Is there a problem?
0: No problem. Here no internet.
2: Oh, unfortunately the internet isn't working here.
0: Internet no working. 근데 인터넷 연결하는 사람이 뭐 일을 안 한다 이 말인가? 뭐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그렇지 일 안 할 거면 그만두든가. 왜 여기서 일하는 건데? 진짜 어이가 없네. 사진 어떻게 올리노?
2: Is everything okay?
0: I'm not okay. 아니 우리 팬들은 이렇게 열심히 응원하는데 여기 일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중요한 일도 안 하고 진짜 뭐고? 잠깐만. 우리 오빠 두 번째 노래 부르네.
1: 내 빗댄 눈물 내 마지막 춤을 다 가져가.
3: 오늘 배워볼 표현 인터넷이 안 됩니다. 영어로 뭐라고요?
4: The internet isn't working.
3: The internet isn't working.
4: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거나 사용할 수 없을 때 이 표현을 쓰는데요. Work는 일하다 뿐만 아니라 작동하다, 제대로 되다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계나 전자제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도 이 표현이 씁니다. My phone isn't working. 휴대폰이 안 돼요. The TV isn't working. TV가 안 나와요.
3: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인터넷이 안 됩니다. The internet isn't working.
4: The internet isn't working.
3: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1: See you tomorrow.
5: Thank you, Busan Ajime, for this week's segment.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before we get to more highlights. This one is by Bruno Mars. I Just Might.

0: 그
1: right?
0: 마감 세일이라고 하죠.
1: Yes, that 네. too. Or like I'm just reading the comments and I really like the milk caramel 님께서 네. 물에 빠진 닭은 싫어요.
0: 아, 근데 저희 와이프도 물에 빠진 고기를 싫어해요.
1: 아, 정말요?
0: 네, like

0: things like cold soups, yogurt-based dishes, fresh fruit, and salads. Well, I mean, even ice cream.
1: Mm.
0: Spain has gazpacho.
1: Gazpacho.
0: Thank
1: gazpacho.
0: You.
1: Gazpacho.
0: Thank you.
1: 네.
0: And salmorejo?
1: 전 이거 안 먹어봐서 모르겠습니다.
0: For example, it's a cold tomato soup.
1: 네.
0: So it sounds pretty perfect for a hot summer day.
1: 맛있어요.
0: 스페인은 일단 음식이 시원해야 합니다.
1: 맞아요. In India, people also turn to something cool and easy to digest in the summer. So one option is curd rice. So what curd rice is, it's basically rice mixed in with yogurt.
0: Interesting.
1: 네, 맛있어요. 먹어봤는데요. 진짜 맛있어요.
0: Oh.
1: It's cool, it's simple, and very refreshing on a hot summer's day. 인도에서는요, 밥에 요구르트를 섞는 curd rice가 보양식이라고 합니다.
0: That's cool. But like, these all have one thing in common. They're light, refreshing, and easy on the stomach. Just the kind of food you want when it's hot outside.
1: 맞습니다. 자, going back to 우리 장어구이. 지금 오늘 토픽이잖아요. 그럼 꼬리에 맛이 영양가 다 있다. Okay? So the tail soaks up all the flavor. Soaks up all the nutrition. Soaks up. 흡수하다, soak up이잖아요.
0: Yes.
1: 그래서 the tail soaks up all the nutrition. 네, 꼬리가 뭐 영양, 맛을 다 흡수하다. 네. Or 저기 몸통은 뭐냐면 여기 뭐지 그 우리 챗, 너튜브 챗 보니까 우리 부스터분은 사실 장어구이는 양념 맛으로 먹어요라고 하잖아요. Because it's marinated well.
0: Yes.
1: 네, 이 재워둔 고기나 이 나물류를 양념에 재워두면 이 속까지 완벽하게 맞춰지잖아요.
0: Yes.
1: 그 양념이. So it's marinated well.
0: Yeah, like even like marinated beef. You could say that too.
1: 갈비.
0: Yes.
1: 불고기. 네. 우리 순종하오님이 soaks up 맞습니다. You got the spelling correct too, right? So the we all think. Koreans think the tail portion of the eel soaks up all the nutrition, right? But as we said, even though we scientifically proved to you that the nutrition is all throughout the eel, Koreans are going to Korean. Alright, thank you so much for all your messages. If we missed your message, don't worry. 문자 요청이 2부에서 챙길 거니까 여러분 걱정 마세요. Thank you so much. That was today's That's What You Think.
0: 그건 네 생각이고.
1: 맞아요, 에이자. Moving on, 오늘의 EPQ time. Ladies and gentlemen, here it is.
0: Easy peasy quiz. 실시간 전화 연결 즉석 레벨업 영어 퀴즈 시간인데요. 총 세 문제만 맞히면 됩니다. Just pick A, B, or C.
1: Three very simple English quiz questions. And if you get three, all three correct, you get all three prizes. 커피 쿠폰 is yours. Second question correct, you get a chicken coupon. And the third and final question, if you get that correct, a 50,000 won department store gift card.
0: That was actually pretty similar, I'd say.
1: 가사를 몰라서. 가사만 알았으면 또 노래방 타임 할 건데. 자, 오늘의 EPQ 도전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2: Hi. 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Hello, hello.
2: 네.
1: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영어를 좋아하지만 잘하지는 못하는 그리고 민수와 문자 요정이 전화 연결하고 싶은 청취자 2위 올스타 극 트로이카의 한 축을 담당하는 닥터 수입니다.
1: 아! 닥터 수님, 반갑습니다.
0: Oh
1: 네. 목소리 이렇게
2: 막상 연결해야 되니까 네. 조금 긴장되네요.
1: 그렇죠, 닥터 스미. 네, 우리 loyal listener. 네, 진짜 loyal listener top 5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우리 닥터 스미. 오, 드디어 EPQ에 도전하게 됐네요.
2: 네.
1: 닥터 스미 아마 우리 닥터 스미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최대한 뭐지 힌트도 많이 주고 선물 원래 그냥 다 주거든요.
2: 예.
1: 근데 닥터스님 그만큼 우리 거의 시작 때부터 계속 했으니까 영어가 그만큼 업그레이드 됐다 생각하니까 힌트는 안 드리겠습니다. 닥터스님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어때요?
2: 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1: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loyal listener니까 더 이상 뭐 설명 드릴 건 없고요. 바로 가겠습니다. 닥터스님, are you ready?
2: I'm ready.
1: All right, let's get it. Question number one.

0: Question number one. Listen carefully and complete the sentence. There, BDD, two books on the table.
1: 빈칸 채우기입니다.
0: A. There is two books on the table. B. There am two books on the table. C. There are two books on the table. 어떤 것 같나요?
2: 네, 정답은 C입니다.
1: 정답 C예요.
0: There are 네. many books on the table. Well, two books, sorry.
1: There are two books on the table. 닥터수님, 시작부터 이럴 겁니까? 시작부터 이렇게 하면 되는지. 어, 잠깐 왜 이렇게 뭐지? 어, 왜? 소리 왜 이래? 잠깐. 어, 안 되네.
0: 어, 안 된다. 딘딘딘딘.
1: 어, 진짜. 이게 우리 C가 이 소리가 이상하다. 아. 어 맞습니다 닥터 순이 어, 죄송해요 오늘 자일러폰 네 좀 테크니컬 디피컬티가 있었습니다 네 어 근데 너무 잘 맞췄습니다 그쵸 R 복수형이잖아요
0: two books이니까
1: 네 two books니까 네 복수형으로 R 잘 맞췄습니다
0: yes.
1: 자 뭐 드리죠
0: 커피
1: 네 커피 쿠폰 going your way 닥터 순이 자 여기서 멈추면 될까요?
2: 아니요, 끝까지 가야죠.
1: 아,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갑니다.
0: Question number two. Listen carefully and complete the sentence. 문장 마저 complete 하세요. Okay. Someone you have just met. Okay, someone you have just met asks, "What do you do?" What is the most natural answer? What do you do에 대한 대답이에요. A. I'm doing well. B. I'm a sales manager. C. I'm pretty busy. What do you do? 에 대해 가장 적절한 답변은? 한번 다시 해드릴게요. 다시 해드릴게요.
1: 자, what do you do? 이거 해석하면요. 우리 닥터수님, 네, 뭐 살기 위해 뭐를 합니까? 네, 돈 벌기 위해 뭐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뜻이거든요. 자, 초이스 세 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0: A. I'm doing well. B. I'm a sales manager. C. I'm pretty busy.
2: B.
1: B. I'm a sales manager?
2: Yes.
0: Ding.
1: 맞습니다. 그쵸. What do you do? 무슨 일 하세요? 라고 물어본 질문이니까 I'm a sales manager. 네. 뭐 매니저입니다. 그쵸. Yeah. 점장입니다. 라고 이거 할 수 있죠. 축하드립니다. 치킨 쿠폰 저희가 쏩니다.
0: Okay. Next is 저희 인터뷰할 거면 빨리 넘어가야 돼요.
1: 아, 맞아요. 빨리 해야 되네요.
0: We wanna talk to you, man.
1: 네. 자, 마지막 세 번째 5만 원 백화점 상품권 걸려있습니다. Are you ready?
2: I'm ready.
1: Let's get it.
0: Question number three. Listen to the dialogue and choose the correct answer. 대화를 듣고 고르세요.
1: Asia, I heard you met your favorite singer, Taylor Swift.
0: Yes! I was absolutely blown away. I almost cried. A. What does blown away mean? A. To feel discouraged. B. To feel embarrassed. C. To be extremely impressed.
1: Blown away. 뜻을 무엇일까요? 에이샤가 방금 테일러 스위프트를 만났어요. 기분 yeah! 어떨까요?
2: 보기 한 번만 더 알려주시겠어요?
0: 네? 네. A. To feel discouraged. B. To feel embarrassed. C. To be extremely impressed.
2: C?
1: C? 이 C하고 이렇게 물음표 끝에 있었는데 C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C입니까?
2: C.
1: C.
2: C입니다. 예.
1: 아, 나 이 자일러폰 너무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이거 너무 이게 자일러폰이 너무 작거든요. 좀 더 크게 치고 싶은데. 닥터수님 축하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1: You got all three questions correct. 선물 다 가져갑니다. 네. How do you feel?
2: 정말 지금 아직도 많이 긴장되고 있고요. 기분은 네. 너무 찢어지게 네. 좋은데 네. 아직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지금 말이 잘 안 나옵니다.
1: 그리고 닥터수님 이렇게 긴장하는 모습 저한테는 너무 어색하거든요.
0: Yes, 저희 조부장님께서 텍스트로 그냥 댓글로 민수 과감하게 놀리시는데 목소리는 엄청 나이스 하시네요. 라고.
1: 나이스 하긴 한데 이 긴장하는 모습도 내가 하는 이거 닥터수가 아닌데 네, 혹시 이거 대해서 뭐 설명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앞으로도 텍스트로만 소통.

0: Japan, Busan, Yeongeobangsa.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영어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6: These are the guidelines for fire safety in multi-use facilities and apartments.

0: Liberation Day. 81 years ago, we reclaimed our lost nation, but that liberation did not come out of nowhere. Some shouted for independence in the streets, while others took up arms at the risk of their lives. Still, others nurtured talents, built enterprises, and donated their wealth to prepare for independence. And Busan was home to such an activist, Baeksan Anhide. He spared neither his life nor his fortune to reclaim the nation, and his legacy remains in the heart of Busan's original downtown over a century later. So today, on the eve of Gwangbokjeol, or Liberation Day, we are joined by Mr. Lee Jong-sun here in the studio, chairman of the Association of Succession to the Patriotism of Baeksan Anhide. 네, 광복절을 하루 앞둔 오늘 더 인터뷰에선 이청선 백찬 안희재 선생 독립정신계승사업회 이사장과 함께합니다. 부산에서 시작해서 국내외 독립운동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던 백찬 안희재 선생의 삶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나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이 사업회에 대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백산 안희재 선생 독립정신개승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청산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뜻깊은 81주년 광복절을 맞아가지고 백산 선생님을 그리고 백산기념사업회를 소개하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0: 네.
1: 백산기념사업회는 광복 50주년을 맞이했던 1995년 옛날 백산상회가 있던 터에 백산기념관을 건립하게 되었고요.
0: 네.
1: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들 플러스 백산생의 정신을 계승해야 되겠다. 그 광복 정신도 계승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여서 기념사업회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제 창립 이후에 여러 가지 학술 행사 그리고 백산 선생님이 지키려고 했던 그런 어떤 문화 행사를 가지고 백산 열린 우리의 한마당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광복 정신을 알리고 있는 단체입니다.
0: 그렇군요. So he greets the listeners and expresses his gratitude for the opportunity to introduce Baeksan 선생 and also the association on the meaningful occasion of the 81st Liberation Day. He explains that on the 50th anniversary of liberation, Baeksan Memorial Hall was built on the former site of Baeksan Sanghae. And to inherit and preserve his spirit of liberation alongside the Memorial Hall, the association was actually founded in 1996, and he highlights that the organization actively promotes the spirit of liberation to the public through various academic events and cultural programs. Well, please tell us about the role Baeksan Anhide 선생 actually played in our independence history. 이 백산 안희재 선생은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어떤 역할을 했던 분이신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백산 선생님은 민족이 스스로 힘을 길러야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자력 자강의 광복운동을 펼치셨습니다.
0: 네.
1: 을사늑약 이후, 그러니까 을사늑약이라는 게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라는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을사늑약이죠. 을사늑약 이후에 애국 계몽운동에 뛰어들었고요. 1909년에는 비밀결사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대동청년단 활동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0: 네.
1: 그리고 1910년 한일 강제 병합 이후에는 만주등지로 만주등 뭐 그쪽 이제 중국 쪽으로 건너가가지고 독립운동가의 활동하고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활동하고 어려움을 직접 보셨죠. 그래서 이를 통해 가지고는 독립 광복운동을 위해서는 광복군과 임시 대한 상하이 임시정부를 뒷받침할 안정적인 그 자금과 그리고 사람 인재 그리고 국내를 잇는 연락망 등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0: 네.
1: 그래서 1914년에 부산에 백산상회라는 것들을 세워가지고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했고 1900

0: 19년 3.1 운동 이후에는 기미유경회라는 것을 조직해서 젊은 청년들을 해외로 보내가지고 유학시켜가지고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유경회를 조직을 해서 인재 양성에 앞장섰고요. 또한 1925년에는 언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들을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중앙일보를 인수해 가지고 일본의 그 식민 통치하고 민족 차별에 맞서는 언론 활동을 하셨고요. 1930년에는 다시 만주로 건너가요. 건너가 가지고 옛날 그러니까 알고 계시겠지만 고구려가 망하고 난 뒤에 발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발해의 그 수도가 동경성인데 거기에 발해 농장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그 국민들을 만주로 이사회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력적으로 어떤 농사를 짓고 살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발해 농장을 만들었고 거기에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발해 학교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민족 교육에 앞장섰었죠. 이처럼 안희재 선생은 경제뿐만 아니고 교육, 언론을 통해서 민족의 힘을 기르고 광복 운동의 기반을 다지시다가 1943년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며칠 지나지 않아서 순국하신 광복 운동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이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스스로 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So there's so much that he did. So he explains that Baekseon Anhidze actually carried out self-reliance and self-strengthening independence movements with the conviction that the nation must build its own strength to reclaim independence. After the Ilsa Treaty, he joined the Patriotic Enlightenment Movement and participated in the secret society Daedong Youth Association back in 1909. Following the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he traveled to Manchuria and recognized the critical need for staple funds, human resources, and communication networks to support their liberation army and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1914, he established Baekseon Sanghae in Busan to support independence funds, and after the March 1st movement, he organized what's called Gimi-Yugyeonghae to really help promising youth study abroad, and in 1925 he took over Chungha-ilbo to fight Japanese colonial rule through journalism. Moving back to Manchuria in 1930, he established Palhae Farm around Dongyeongseong to build a foundation for Korean immigrants through self-farming, economic independence, and Palhae School as well. Dedicated to cultivating national strength through economics, education, and journalism, he passed away back in 1943. When discussing Baekseon Anhidze's independence movement, Busan cannot be left out. So, what kind of place was Baekseon Sanghae back then, and what allowed Busan to serve as a key base for the independence movement? 예, 백산 안희재 선생님의 또 독립운동을 이야기할 때 부산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당시 백산 상회는 어떤 곳이었고 또 부산이 독립운동의 중요한 거점이 될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0: 백산상에는 겉으로 볼 때는 이제 곡물이라든지 뭐 면포라든지 해산물 등을 거래하는 무역상회였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독립운동 자금과 정보를 전달하는 비밀 거점으로 활용되었던 것이죠. 상해 임시정부에 전달된 독립운동 자금의 김구 선생님이 얘기를 했듯이 약 70%를 백산 선생이 담당을 했다라고 전해질 만큼 백산 상회는 임시정부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부산이 그러니까 옛날에 조선과 일본을 연결하는 국제 항구 도시였어요.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물자와 정보 이동이 굉장히 활발했던 것이죠.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일제 경찰의 감시가 오히려 더 심한 곳일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걸 역이용하면 오히려 연락망이라든지 자금을 움직이기에 더 유리한 조건이 될 수도 있다라고 백상 선생은 생각을 했고 그것을 이제 부산을 이용을 한 것들.

0: 되겠죠.
1: 네.
0: 또한 백상 선생님은 나라를 되찾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 교육에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립된 나라, 이제 독립 이후 광복된 이후의 나라의 미래를 이끌

0: 국제성과 연결성을 바탕으로 독립운동의 자금과 연락망을 구축했고 교육을 통해서 민족의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일제의 감시가 집중된 부산의 조건을 오히려 광복운동의 동력으로 바꾼 것이죠.
1: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부산의 모습과는 또 다른 국제적인 이 항구 도시란 부산의 특성이 독립운동에도 중요한 기반이 됐다는 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Wow, so he explains that while 백산상회 appeared to be just a trading company dealing with grains, cotton, and seafood, it actually served as a secret base for conveying independence funds and also intelligence. With 백산선생 reported to have supplied about 70% of the funds sent to provisional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in Shanghai, 백산상회 played a vital role in supporting the provisional government's activities. He highlighted that Busan was an international port city connecting Korea and Japan. Although heavy movement of people, goods, and information meant strict surveillance by the Japanese police, it also provided ideal conditions for managing secret networks and funds. He leveraged these geographical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of Busan for the independence movement, and believing education was the ultimate foundation for reclaiming the nation, he established Gunam School for fostering future leaders. By converting Busan's high surveillance environment into a catalyst for independence, he built financial pipelines, communication networks, and educational foundations for the nation's future. Wow. Well, tell us about the risks Baek-sun-sang-hae had to endure while supporting the independence movement during that period. 그럼 당시 백산상회가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감수해야 했던 위험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0: 1919년에는 이제 1914년에 이제 백산상회를 설립하고 1919년에는 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거예요. 그게 백산 무역 주식회사로 개편했습니다. 주식회사이자 무역회사라는 외형을 갖추면서 이제 자금을 더 모으게 되고 인력을 확보하거나 지점을 운영하는 일이 보다 합법적인 사업활동처럼 보이도록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제는 그 일본은 그러한 자금을 상하이 임시정부에 전달되는 것들을 막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죠. 그렇지만 그냥 무역회사가 되다 보니까 무역거래를 하다 보니까 자금결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그걸 원활하게 할 수 있었던 것들이죠.
1: 네.
0: 그 이후에 국내 여러 지역하고 만주의 지점을 이제 설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복운동 운동 자금을 상하이 임시정부에 전달하기가 좀 더 유리했고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연락 거점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었겠죠.
1: 네.
0: 그렇게 해서 영남 지역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주 채부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유력 자산가하고 독립운동가들이 참여하면서 백산 무역은 독립운동의 경제적 기반을 뒷받침하는 민족 기업으로 성장을 했죠.
1: 네.
0: 그렇지만 일제는 계속 지속적인 감시하고 장부를 검열하고 그리고 임직원을 개개인적으로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갖게 겪게 됐고 그다음에 자금 자체가 많은 것들이 상하이 임시정부로 가다 보니까 이제 회사 자체의 재정이 이제 악화되기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은 1928년 1월 29일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1: 네.
0: 비록 회사는 문을 닫았지만 백산 무역은 기업 활동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지원한 대표적인 사례이자 경제적 자립이 곧 민족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백산 선생님의 신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민족 기업이 되었던 것이죠.
1: 그렇군요. 이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일이 단순히 뜻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So he explained that in 1919, 백산상회 expanded its business operations and reorganized into Baek-san Trading Company. Adopting a corporate and trading firm structure allowed them to raise capital, secure personnel, and operate branches under the guise of legitimate business activities and establishing branches across Korea and Manchuria. The company served as a secret contact basis for conveying

0: independence funds to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in Shanghai. Now, joining forces with influential wealth holders and independence activists in Yeongnam region, it grew into a national enterprise supporting the economic foundation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However, it suffered constant surveillance, searches, book audits, and investigations by the Japanese police. And its finances worsened, and it led to dissolution on January 29th of 1928. He concluded that despite its closure, the trading company, Paekseon Trading Company, stands as a symbolic national enterprise, demonstrating Paekseon Sonseng's belief that economic self-reliance leads to national independence.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to Busan Worldwide, we are speaking with, of course, Mr. Lee Chung-san here in the studio, chairman of the Association of Succession to the Patriotism of Paekseon Anhije Sonseng. Well, in Junggu, Busan, Paekseon Memorial Hall stands on the very site where Paekseon Sanghae once operated. So what key traces and stories should visitors keep an eye out for when visiting? 우리 부산 중구엔 실제 백산 상회가 있었던 자리에 백산 기념관이 또 남아 있습니다. 어떤 흔적과 이야기들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1: 기념관은 규모가 큰 박물관이 아니에요.
0: 네.
1: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백산 기념관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기념관이 자리한 곳은 광복 50년이 되는 1955년에 옛 백산 상회하고 백산 무역 주식회가 있었던 바로 겉에 세워졌습니다. 백산은 평범한 그 사람의 일상을 포기하지 않고 나라의 광복이라는 거대한 목표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는 것이 위대한 점입니다. 백산은 기업을 이용해 광복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업과 재산을 광복운동에 바친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0: 네.
1: 백산상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나라를 잃은 시대에 자신의 재산과 사회적 지위까지 걸고 민족의 미래에 바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백산 기념관은 백산의 유품을 보는 곳이 아니라 부산의 한 작은 상해에서 시작된 경제로 나라를 찾고 교육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사람을 연결해서 나라를 대차지로 했던 그 정신을 만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0: 네, 아, 그렇군요. 이 부산 원도심을 찾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들러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So he emphasizes that although the Memorial Hall is not a large museum, its true historical significance lies first in its location. And he highlights that Paekseon Sonseng's greatness lies in foregoing an ordinary life to dedicating everything to national liberation. And he adds that the stories of those who joined Paekseon Sanghae represent individuals who risk their own wealth and social standing for the nation's future. It reflects that Paekseon Memorial Hall is not merely a place to just view relics, but a sacred space to encounter the spirit of reclaiming a nation through economics, preparing for the future through education, and connecting people for independence. Well, Paekseon Anhije Sonseng actually prepared for independence in diverse ways, building schools to foster future leaders and using journalism to awaken national consciousness. So why did he place such immense importance on economics and education and journalism? 예, 안희재 선생은 학교를 세워서 인재를 키우고 언론을 통해서 민족의식을 일깨우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독립을 준비하셨는데요. 이렇게 경제와 교육, 언론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1: 백산 선생은 광복을 단순히 일본군과 싸워서 쟁취하는 사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백산 선생은 나라가 광복된 뒤 스스로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힘까지 길러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0: 네.
1: 학교를 세운 이유는 오늘 광복을 외치는 것보다 내일 광복된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고요. 언론을 만든 이유는 신문과 잡지를 통해서 우리 역사를 알리고 민족의식을 일깨우고 일제 식민 통치를 비판하며 국민들에게 광복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

0: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렇군요. So he shared that he created media outlets to teach history through newspapers and magazines, awaken national consciousness and criticize Japanese colonial rule, and present the proper path toward liberation to the public.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speaking with Mr. Lee Chung-san here in the studio, chairman of the Association of Succession to the Patriotism of Paeksan Anhichae Sonsei. Well, as we mentioned, this year marks the 81st Liberation Day. And I do want to ask, how should youth and citizens living today carry forward the independence spirit left behind by Paeksan Anhichae? 네, 올해는 광복 81주년입니다. 백산 안희재 선생님이 남긴 독립 정신을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과 또 시민들은 어떻게 이어가야 할까요?
0: 백산 선생은 광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1: 네.
0: 오늘날 청년들에게 이 정신은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데만 그치지 않고 우리 시대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스스로 묻는 태도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산생이 자신이 살던 시대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았거든요. 오늘의 청년들도 우리 사회가 마주한 문제를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에게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함께 지키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책임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는 부산을 떠나야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가지고 부산에서도 세계를 향해 도전할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청년이 부산에서 창업을 하고 예술가들이 부산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지역기업이 부산을 기반으로 세계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시민들이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소중히 지키는 것, 역시 오늘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광복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백산 선생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새겨야 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내가 누릴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살아갈 나라를 준비하는 것. 바로 이러한 책임과 실천이 백산 선생의 광복 정신을 오늘 시대에 이어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렇군요. So he emphasizes that Paeksan Sonsaeng viewed liberation as not something to wait for, but as something to actively prepare for. He just suggests that for today's youth, this spirit should translate into asking themselves how they can contribute to their era rather than merely developing personal skills. Just as Paeksan Sonsaeng never ignored the problems of his time, today's citizens must take responsibility for protecting and guiding their communities toward a better future. Well, I do want to ask, what specific activities is the association carrying out to continue this independent spirit? 그럼 백산 안희재 선생의 독립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 사업회에선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나요?
0: 뭐 사업회가 그렇게 큰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업회가 추구하는 핵심은
1: 네.
0: 백산 선생을 단순히 기억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선생님이 실천했던 방식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해 기념사업을 과거의 인물을 추모하는 사업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백산생은 사람을 키우고 지역의 힘을 기르고 올바른 생각을 널리 나누면서 민족의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따라서 사업회 역시 백산 선생님이라면 오늘 무엇을 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모든 사업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 네.
0: 또한 100년 전 이곳 부산에서 백산 선생은 무엇을 고민했을까를 되짚어보고 부산 곳곳에 흩어져 있는 독립운동의 역사와 임무를 하나로 연결하는 사업도 또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100년 전 백산 선생은 나라를 빼앗긴 시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라를 되찾은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해요. 백산 선생을 기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단순히 그 이름을 더 많이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1: 네.
0: 선생님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의 청년과 시민을 성장시키고

0: 부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진정한 기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1: 네.
0: 이를 위해 청년 교육, 지역 소멸, 경제, 문화예술, 그리고 인공지능, 민주주의와 공동체,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는 열린 포럼, 백산 포럼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1: 어, 네.
0: 특히 역사학자들만 참여하는 학술 행사가 아니라 청년과 기업인, 교육자, 문화예술인,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 시대에 필요한 정신과 실천을 함께 찾아가는 열린 포럼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특히 청년과 기업인, 뭐 문화예술인, 시민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백산 포럼이 만들어진다면 역사와 또 현재를 연결하는 좋은 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So he emphasizes that the core objective of the association is not just remembering 백산 선생, but preparing for the future in the very way he did, transforming commemorative efforts from past-oriented tributes into future-focused initiatives for the next generation. And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oday?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방송 소감과 함께 짧게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0: 공영 방송뿐만 아니고 어디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은 것에 우리 영어 방송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1: 네.
0: 어쩌면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일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 네.
0: 저도 좀 더 책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잘못 사용하고 있는 독립과 광복에 대해서 이 방송을 계기로 독립에서 광복으로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인디펜던스 데이가 아니고 리버레이션 데이로 그렇게 표현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So he says, thank you so much for bringing attention to this important issue through English language broadcast, right? Especially at a time when it may be fading from public attention. And he highlights the important distinction between Independence and Liberation Day. And we do celebrate Liberation Day now.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Lee Chung-san here in the studio, chairman of the Association of Succession of the Patriots of 백산 안희재 선생. 네, 오늘도 인터뷰에선 이청산은 백산 안희재 선생 독립정신계승사업회 이사장님과 함께했는데요. 이사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George Benson with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0: And the time is now 11:45, which means it's time for News Insight, which is our Friday segment, very special segment here in the studio. Today we're joined by Mr. Kim Dong-woo, reporter from Busan-Ilbo.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Let's jump into today's topic. Busan has been selected as the host city for the 4th UN Ocean Conference set to take place in 2028. Today we're going to look into this news in detail. 네, 부산이 2028년 열리는 제4차 UN 해양총회 개최 도시로 선정됐다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네, 해양수산부는 2028년 6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제4차 UN 해양총회의 개최 도시를 부산으로 결정했다고 지난 10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부산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 두 곳이 신청해 경쟁을 벌였는데요. 총회 본 행사는 해운대구 백스코에서 약 닷새 동안 이어질 예정입니다.
0: 그렇군요. So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nounced on the 10th that Busan has been chosen as the host city for the 4th UN Ocean Conference to be held in South Korea in June of 2028. Two cities competed in the open call, Busan Metropolitan City and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main conference is scheduled to run for approximately 5 days at Bexco in Haeundae District. Well, could you explain what the UN Ocean Conference is? 이 UN 해양총회가 어떤 회의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1: 네, UN 해양총회는 해양 분야 최대 규모, 최고위급 국제 회의입니다.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14번째 항목인 해양 환경과 해양 자원의 보전 그리고 지속가능한 활용을 이행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열리는데요. 전 세계 193개 유엔 회원국과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등에서 약 1만 5천 명이 참석해 해양 분야 현안을 논의합니다. 특히 2028년에 열리는 제4차 총회는 지속가능

0: 발전 목표 달성 시한인 2030년을 2년 앞두고 열리는 만큼 향후 새로운 해양 협력의 큰 틀과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1: I see. So the UN Ocean Conference is the largest and highest level international forum in the maritime sector. It is held every 3 years to advance implementation of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14, which focuses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environments and resources. Approximately 15,000 participants from 193 UN member stat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NGOs attend to discuss pressing ocean issues. The 2028 conference carries particular weight. It falls just 2 years before the 2030 SDG deadline, making it a critical moment for setting the direction of future global ocean cooperation. Well, what were the deciding factors that led to Busan being chosen over Jeju? 그럼 부산이 제주를 제치고 개최지로 선정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0: 네, 부산이 지닌 인프라와 개최 의지 그리고 해양 도시로서의 상징성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부산시는 회의장과 숙박시설 같은 인프라 여건과 지자체 역량 등에서 두루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최동주 개최도시 선정위원장은 부산시는 국내 대표 해양도시로서 해양산업과 연구, 교육 등 해안 관련 기반이 집적돼 있어 UN 해양총회의 취지와 연계성이 높다는 점을 우수하게 평가받았다고 말했습니다.
1: I see. So three factors were decisive. Infrastructure, commitment to hosting, and symbolic value as a maritime city. Busan scored well across the board conference venues, accommodation capacity, and local government capability. The chairman of the host city selection committee noted that Busan was highly evaluated for its strong alignment with the conference's purpose, given its concentration of ocean-related industries, research institutes, and also educational organizations as Korea's representative maritime city. Now, the conference is being held and co-hosted with Chile. So, how did South Korea become a host nation?
2: 이번 총회는 칠레와 공동으로 개최된다는데요. 우리나라가 개최국이 된 과정도 짚어주시죠.
0: 네, 유엔 해양총회는 포용적이고 균형 있는 해양협력 논의를 위해 그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함께 개최해왔는데요. 우리나라는 지난 2024년 4월 칠레와 공동 개최에 합의한 뒤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우리나라와 칠레는 지난해 12월 유엔 총회에서 개최국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2: 그렇군요. 선진국과 또 개발도상국이 함께 개최하는 구조가 되게 흥미로운데요.
1: So the UN Ocean Conference has been co-hosted by developed and developing nations to ensure inclusive and balanced discussions on marine cooperation. After agreeing on co-hosting with Chile in April of 2024, South Korea engaged in active bidding activities, and South Korea and Chile were officially confirmed as co-host countries at the UN General Assembly in December last year. Well, what preparations is Busan now putting in place following its selection?
2: 개최 도시 선정 소식에 부산시도 준비에 돌입했다고요?
0: 네, 부산시는 먼저 개최 준비 전담 TF를 꾸려 정부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어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 체계도 만들 계획입니다. 특히 유엔 해양총회와 같은 해 열리는 세계 디자인 수도 행사를 연계하는 구상도 내놨는데요. 두 행사를 묶어 부산의 도시 경쟁력을 알리고 관광 마이스 산업과 지역 해양 디자인 산업의 연계로 경제 활성화도 추진합니다.
1: 그렇군요. So Busan City will first establish a dedicated task force to build a close working relationship with the central government. It also plans to create a public-private partnership framework that brings civil society into the process. A particularly notable aspect of the planning is the idea of linking the conference with the World Design Capital event, which Busan is also hosting that same year. By combining the two, the city aims to maximize its global profile and drive economic activity through connections between tourism, MICE industries, and the local maritime and design sectors. Well, hosting this conference has further elevated Busan's status as a global maritime city and an international conference city. So let's hear a bit about that.
2: 이번 총회 개최로 글로벌 해양 도시이자 국제회의 도시로서 부산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졌다고요?
0: 네, 부산시는 지난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등 국직한 국제 행사를 잇따라 성공적으로 개최했는데요. 올해 해수부 부산시대 원년이자 해수부 출범 30주년과 맞물려 유엔 해양총회까지 유치하면서 명실상부한 글로벌 해양도시이자 국제도시로서 위상도 한층 강화하게 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1: So Busan has been on a strong run of major international events. Most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The time is now 11 o'clock.

0: 주말까지 하루 일과가 보통 어떻게 흘러가나요?
1: 많은 분들이 주말에만 바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금요일부터 일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요일 밤에는 항상 무조건

0: 그때부터 시작해서 쭉 부산 곳곳 돌아다니면서 주가를 진행하다가 퇴근 시간은 조금 오래 일하게 되는 날은 저녁 6시까지도 일하는 편입니다.
1: 네, 정말 바쁜 주말을 보내고 계시고요. 또 완벽한 주말을 위해 또 평일에는 준비 시간을 또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결혼식을 정말 많이 가시고 또 축가도 수없이 부르셨을 텐데 이날은 진짜 마이크 지고 식은땀이 줄줄 났다 하는 아찔했던 경험이 있으셨나요?
0: 네, 당연히 있죠. 지금 생각해도 되게 아찔하고 또 힘든 순간이 있었는데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친한 신부를 위해서 축가를 부르고 있던 중이었어요. 축가를 부르고 있다가 1절이 지나갔을 때쯤 갑자기 음향이 다 내려갔어요. 마이크도 꺼졌고 반주도 갑자기 확 꺼진 상황이 일어났었는데 그때 제가 속으로는 아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우리 하객분들께 양해를 구했죠. 실례가 안 된다면 무반주로 남은 2절을 좀 불러도 될까요 하니까 관객들이 막 박수 쳐주면서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마이크 없이 2절을 끝까지 부르고 마지막 소절은 또 우리 하객분들과 다 함께 부르면서 그나마 좀 아름답게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1: 야, 이게 실수가 한편의 영화가 됐네요.
0: 맞습니다.
1: 전문 축가자 웨딩싱어를 불러야 되는 이유라면 이유가 되겠습니다. 실수마저도 커버할 수 있는. 아, 좋습니다. 아, 정말 영화 같은 순간인데 또 다른 에피소드가 있다면 말씀 한번 해주시죠.
0: 한날 축가를 부르기 전에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식이 쭉 진행되는 와중에 신부님이 컨디션이 갑자기 안 좋아졌는지 자리에서 주저앉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 신부님은 좀 쉬시고 신부님이 잠시 휴식을 취할 동안 축가부터 들어보자 해서 갑자기 앞으로 나가게 됐는데 제가 그때 번쩍 든 생각이 앉아계신 신부님을 제가 바라보면서 서서 부르는 것보단 우리 신부님 옆에 앉아서 부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확 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좀 버스킹 공연같이 우리 하객분들을 바라보고 신부님과 같이 손 흔들면서 축가를 불렀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1: 아, 다들 당황하실 텐데 이게 많은 경험이 있다 보니까 순발력 있게 대처를 또 잘해서 또 완벽한 영화 같은 날을 또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 중에서 친구 축가를 부탁받고 멘붕 오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웨딩싱어가 꼽는 이 노래 부르면 무조건 중간은 간다 하는 추천곡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0: 저는 가장 부르기 편한 노래는 폴킴님의 모든 날 모든 순간이란 곡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유는 가사도 되게 이쁘고 그리고 음역대도 높낮이가 크게 많이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고 알고 계신 곡이라서 모든 날 모든 순간이란 곡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아, 매주 수많은 커플의 시작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십니다. 웨딩싱어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가치를 영단어로 표현하신다면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0: 네, 저는 신세리티라는 영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일로 노래하기보단 매 순간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노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진심이라는 단어를 골랐습니다.
1: 네, 아유,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노래로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직업, 가까이서 들어보니 훨씬 더 매력적이고 멋진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신랑 신부님들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가 불러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땡큐 투 our reporter Leo for that interview and to our interviewee 강서준 님. Wedding singer 강서준 carefully manages his voice and physical condition starting on Friday night to prepare for flawless performances and spends his weekends traveling across Busan from early morning until the evening for a busy schedule of weddings. So despite his extensive stage experience, he has of course faced unexpected situations, including one performance where the mic and the sound system suddenly stopped working. So he just calmly encouraged the wedding guests to join in and he finished the song a cappella. That's a pro, right? You don't need the tech. We can go without it, right? On another occasion, a bride was feeling unwell and had to sit down at the venue, and so he went over to her and he sang in a relaxed and intimate style, almost like a busking performance. I'm not sure, was her husband okay with that? I'm sure he was. Absolutely was. It was more, you know, cinematic. It was a moment, right? It was a vibe. And he said, for people who are struggling to choose a wedding song, because many people do,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The time is now 1 o'clock.
2: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3: 엄마가 얘기하는 거 따라해봐.
4: 어. 부산이 좋아요.
5: 부산이 좋아요.
3: 뽀 마이 부산.
5: 뽀 마이 부산.
6: 부산으로 오세요. 뽀 마이 부산.
7: 부산? For my Busan.
8: Busan 하면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 관광 도시, 글로벌 해양 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고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아, 드디어 드디어 우리 오빠를 내가 직접 만나는 날인데, 아, 너무 떨린다.
3: Excuse me, can I see your ticket?
2: 아, 티켓. 여기 표 여기 있어요. My ticket.
3: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Enjoy the show.
2: Thank you. 엄마야, 드디어 여기가 공연장이가.
4: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life is dynamite.
2: 오, 저기 우리 오빠야. 오빠 여기요, 여기 봐주세요. 보자, 여기 이 사진 찍은 거 바로 내 SNS에 올려야지. 뭐고, 여기 왜 인터넷이 안 되노? 여기 옆에 사람도 우리 오빠 팬이니까 이런 거 물어보면 친절하게 대답해 주겠지. 저기요, hello.
5: Hi, is there a problem?
2: No problem. Here, no internet.
5: Oh, unfortunately, the internet isn't working here.
2: Internet no working? 뭔데, 인터넷 연결하는 사람이 뭐 일을 안 한다 이 말인가? 뭐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그렇지. 일 안 할 거면 그만두든가. 왜 여기서 일하는 건데? 진짜 어이가 없네. 사진 어떻게 올리노?
5: Is everything okay?
2: I'm not okay. 아니, 우리 팬들은 이렇게 열심히 응원하는데 여기 일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중요한 일도 안 하고 진짜 뭐고? 잠깐만. 우리 오빠 두 번째 노래 부르네.
4: 내 빗댄 눈물 내 마지막 춤을 다 가져가.

0: 오늘 배워볼 표현, 인터넷이 안 됩니다. 영어로 뭐라고요?
1: The internet isn't working.
0: The internet isn't working.
1: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거나 사용할 수 없을 때 이 표현을 쓰는데요. Work는 일하다 뿐만 아니라 작동하다, 제대로 되다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계나 전자제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도 이 표현이 씁니다. My phone isn't working. 휴대폰이 안 돼요. The TV isn't working. TV가 안 나와요.
0: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인터넷이 안 됩니다. The internet isn't working.
1: The internet isn't working.
0: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오래전부터 우리의 사랑도 어쩔 수 없는 이별이 찾아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울지마. 이 밤의 끝은 내가 잡고 있을 테니 넌 그렇게 언제나 웃으면서

0: Nice to Minsu.
1: Hopefully you enjoyed that number. Vienna by Billy Joel. Slow down, you crazy town. 천천히 가, 정신 나가네요. Talking to me. 진짜 저한테 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All right, so from Billy Joel, today we're talking about songs that make me feel like an adult. 이 Billy Joel 곡은 이 가사도 그렇고 I feel like I'm 이게 나이가 드니까 피아노 곡을 더 좋아하는 거 같아요. Right? I feel like, you know, as you get older, 나이 말하면 계속 나이 말하면 안 되는데. But as I'm getting older, I feel like I'm enjoying, you know, it makes sense, something a bit more quiet, something a bit more gentle. But these days, I'm looking for like piano and music more. And that's why I brought our next song, because it's something a bit quieter than Billy Joel. A lot of piano, but it's deeply sophisticated.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여러분 그 bathrobe 챙겼어요? 네? Bathrobe이나 뭐 bathrobe 없으면 그냥 큰 자켓 하나, 셔츠 하나, right? And maybe like a can of 뭐 식혜. 요즘 저희 그 뭐지 탄산수에 매실액 타는 걸 좀 너무 맛있게 먹고 있어서 you know, maybe something like that in your hand. And enjoy our next song that I brought for you. Now, 어른 되면요. I didn't understand this when I was a kid, but like, why do adults love jazz, right? Like, what's jazz? When I was a kid, 재즈 음악 들으니까요. Listening to jazz as a kid, it's never on beat. 맨날 박자도 안 맞추고. Like, piano solos and like, you know, trumpet solos go on for like 7-8 minutes. 진짜, 저는 어렸을 때 이 드럼이 음악 낼 수 있다 생각 안 했거든요. Because there's no notes coming out of like, you know, drums, right? There's no notes, no melody coming out of drums. 근데 드럼 솔로도 막 8분씩, 막 9분씩, 막 띠그득득득득득득 이게 막 9분씩 가요. So as a kid, I didn't understand jazz. 재즈가 뭐야? 라고 생각하는데 But as an adult, 여러분, 저 진짜 이거는 저희 플레이리스트 공부하기 좀 부끄러운데 플레이리스트 보면 재즈 곡이 진짜 많아요. I don't know what it is. I can't put a finger on it, right? 자, 이 표현 있잖아요. Can't put my finger on it. 내가 이렇게 손가락 갖고 이거다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찌를 수가 없다라고 그런 표현이거든요. So I can't put my finger on it. Why, as an adult now, like I like jazz, okay? So the next track I bought for you, this one's by 재즈 아는 분들은 아마 이 사람 이름 너무 흔할 거예요. McCoy Tyner, okay? 저도 재즈 잘 모르는데 이분 좀 검색해봤습니다. But 엄청 훌륭한 분이었어요. Because he was the pianist in John Coltrane's quartet. 여러분, 재즈 조금이라도 알면 John Coltrane 누군지 알잖아요, right? So today I brought McCoy Tyner's song. It's a jazz standard, right? Jazz standard. 제목이요. The title is When Sunny Gets Blue. Jazz standard, 이것도 재즈 음악대에서 말할 때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standard는요, 뭐 표준, 고전, 뭐 필수, 뭐 레퍼토리 이런 뜻입니다. So, When Sunny Gets Blue, it's a jazz standard. This one's obviously the rendition by McCoy Tyner. 예, 학창 시절 때는요, 어렸을 때는 뭐 재즈 발라드 이런 걸 듣고 저는 그냥 뭐 라디오면 바로 채널 돌리고 뭐 CD로 들었으면 바로 그냥 skip, 다음 곡으로 듣고 그랬거든요. Yeah, I don't know, it felt too slow, it felt too quiet. But now as an adult, 하루 종일 뭐 스트레스 받으면 아닙니다, 여러분, 뭐 나 방송한다고 스트레스 받는 적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이 스튜디오에서 카메라 찾는 건 좀 어렵네. 스트레스 받는 적 절대로 없습니다. Right? But, you know, like getting up at 8, like getting up at 7 or 8, and then coming home at 7 or 8, you're tired, you're stressed, right? But coming home after a long, exhausting day, turning on this track, 이 곡을 틀면요, for me, it just makes me relax automatically, okay? 저 와이프랑 저희 그 딸, 특히 막, they're not big fans of jazz, 그래서 가끔씩 집에 갈 때, 제 좀 me-time 가질 때, 이거는 헤드폰 쓰고, 좀 듣는 편이거든요. So McCoy Tyner 여기서 또 피아노 소리 많이

McCoy Tyner with When Sunny Gets Blue. 진짜 이게 멋지지 않아요? 이게, so, you know, from, I've, you know, I have friends that are jazz musicians, right? 이게 재즈 음악 하는 이게 친구들도 있긴 있는데, like jazz musicians, to us 일반인들, right? To us like normal people, like the notes that they play, 저희 딸은 저희가 재즈 음악 듣는 거 한번 듣고 아빠 나도 이거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저희 집에 피아노 있거든요. 딸 피아노 배우니까 피아노 앞에 가서 그링딩딩딩딩 그링딩딩 막 이렇게만 치고 있어요. Right? But then like 솔직히 as an 일반인 just as you know just a person that enjoys music, right? And I don't know it too deep and I don't know jazz music at all. I'm not versed in like theory or anything. 좀 비슷한데? you know how to play jazz, right? And I've been sending my daughter to like, 피아노 학원 다니고 있어요 지금, right? But like, I've only been sending her like for like maybe a year and a half, and I know the teacher hasn't taught her jazz yet, right? So, you know, to some people, it might look like that, but jazz musicians, 여러분, like I said, you know, I have friends that play jazz. 음악, 노트 하나하나 이렇게 치는 거요. 일부러 하는 거래요. One note is never by mistake. 당연히 실수할 때도 있긴 있지만, but even those things like 이렇게 하는 거, never a mistake. Always on purpose. On purpose. 이렇게 이게 뭐지? 일부러 하는 거잖아요. 아 근데 그런 거 듣고 너무 그냥 멋져요. So many notes, and I'm sure McCoy Tyner's not even looking at like sheet music, right? 재즈 음악도 매력이 제 생각에. Of course, like, you know, there's recordings, right? 이렇게 녹음, 이렇게 앨범 만든 그런 곡들도 있잖아요. But let's say they perform it again, or maybe they record it again, right? It's never the same as a previous version. I think that's so crazy in a sense, right? Because music, be like, 연습 많이 하면 똑같이 낼 수 있잖아. But particularly jazz music, I think that's the charm of it. The song that you hear, it's like once in a lifetime, like one in a million kind of thing. You can never repeat it in the same way. 아, 멋집니다. 재즈 멋집니다. 이거는 이제 어른으로서 이제 알게 됐거든요. I realize this as an adult now. 그래서 맞아요. 왜냐면 우리 부장님, 부장님 좀 재즈 공부했어요? 재즈는 improv이잖아요. Improv가 improvisation 이게 줄임말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sheet music 안 보고 그냥 느낌 오는 대로. 아 저도 여기 우리 BFM 올스타 잉글리시에 좀 재즈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진짜 정해진 대로 안 하고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냥 feel대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improv입니까, 부장님? 진짜 아니래요. 네, 그건 여러분 알잖아요. 저도 방송할 때 즉흥이잖아요. Right? Alright, so today's topic: songs that make me feel like an adult. 이제 어른으로서. As an adult, I feel like I'm appreciating these types of songs more. 자, my next pick is going to surprise some of you, okay? Because as a 43-year-old guy, on my playlist, next to Billy Joel, next to McCoy Tyner is... New Jeans. 네, New Jeans 곡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New Jeans은 요즘 K-POP인데? 라고 하고 요즘 애들의 노래인데 43살 먹은 아저씨가 이런 노래를 아 나는 이제 어른이다라고 느끼는 그런 노래라고 그런 뭐 밴드라고 그런 아이돌 그룹이라고 솔직히 말할게요. 처음에는요 전 뉴진스 듣고 아 그냥 뭐 요즘 아이돌 뭐 노래지 노래겠지라고 들었는데 들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Okay. Now, if you listen to the track closely, because me as a big fan of early music, right? Songs like Ditto. Right? Stay in the middle like you a little my hype boy. 'Cause I... 춤 몰립니다, 저. Songs like that. The production is heavily rooted in 90s, like, you know, 90s, I want to say like garage kind of music, club kind of music, right? Like 뭐지? 그, R&B back in the 90s. 다 그건 뉴진스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Okay? I know they're gonna come back, but it's like different 뉴진스. 한 명 빠졌잖아요. I don't know what they're gonna sound like, you know, when they come back. But 그때까지, when it was like the full band,
So their music, 두진세 음악이, it takes me right back to the R&B and the electronic sounds when I was a kid. 제 학창 시절 때, right? 듣던 뭐 90년대 뭐 그런 비트나 R&B 그대로 담겨 있어요. 두진세 음악에. Okay? Great production is great production. Right? Production, 이게 그 음악에 produce 하는 그 production 있잖아요. 노래를 만드는 거는 진짜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I get to appreciate like NewJeans and their music, right? And I think regardless of age and regardless of generation, 진짜 이 정도의 production이면요. 요즘 젊은이도 좋아하고 이제 저 같은 아저씨들, 아줌마들도 좋아하고요, right? 그리고 특히 NewJeans 음악은요. It's anti-maximalism. Okay? 이거는 진짜 단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사전에 들어가면 anti-maximalism 이 단어를 못 찾아요. What I mean by this is anti-maximalism 이 무슨 뜻이냐면요. 요즘 K-pop은 솔직히 말하면 소리가 좀 뭐 빡빡하거나 너무 이렇게 자극적이잖아요. Right? I think I've you know done a shows like a couple months back where I forgot what song it was. I remember what song it was. 근데 노래 말하면 혼날 수도 있으니까요. But like 이런 노래 들으면 진짜 혈압이 올라갑니다. Right? 아니 부장님 저 타이틀 왜냐면 somebody told me after the show 진짜 그 밴드나 그 노래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하면 그 진짜 이게 팬들이 가만 냅두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조심하게 말해야 됩니다. But yeah, I love anti-maximalism music. It's chill. 너무 엄청 뭐가 많이 안 들어가고, right? It's easy listening. 자, 듣기 쉬운 easy listening music. So, me as an adult with a busy schedule, sometimes, like, you don't want high stress noise in your car, right? You want smooth, you want silky, you want well-crafted, 잘 만들어진 melody. 네, 그래서 이게 마음에 좀 여유를 주는 좀 세련된, right? 세련된 이게 팝 음악을, K-pop 음악을 좀 듣고 싶은 좀 좀 요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Me these days. And 그래서 진짜 너무 이제 몇 년 좀 되긴 됐지만 NewJeans they hold a special place in my heart. Okay? I'm trying my best to say that not in a creepy way. Okay? Don't get me wrong, right? I love their music. I love their music. So the next song I brought for you, 이것도 진짜 칠해요. Compared to other NewJeans songs. But 왜냐면 이 분위기에, 분위기를 좀 만들고 있으니까. We're gonna get to this song by NewJeans. 이것도 너무 좋은 노래인데. Bubblegum. Enjoy.

0: Welcome back, everyone. You are tuned in to All-Star English, and I'm your everyday star, Minsoo Shin. I do hope you enjoyed the first hour of our Friday show, all the time, every time, every Friday. Hour number one dedicated to Nice to Minsoo. 제가 민수예요, 여러분. I do hope you enjoyed the talk and the songs. Hour number two, we have highlights of this week's All-Star English, right? Some of the best highlights we've had this past week. Highlights that made you laugh, that made you cry, but most importantly, learn a little bit of English, okay? So what highlights we have ready? Well, we have Asia with That's What You Think. 그건 네 생각이고. A fun little Would You Rather, 밸런스 게임이라고 하죠. A time that we have with Asia. We get to see what and how generations choose, all the while learn a little bit of English. And we have 영화할 결심. And this week, we had Jordan continue to fill in for Melissa, brought a very interesting topic that I know that you will enjoy to listen to again, obviously, as a highlight. But before we get to all that, we're going to tune into this week's 부산 아침에. 오늘의 표현은요, 인터넷이 안 됩니다. The internet isn't working. 어떤 상황에서 이 표현을 쓰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Excuse me, can I see your ticket?
2: 아, 티켓. 여기 표 여기 있어요. My ticket.
1: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Enjoy the show.
2: Thank you. 엄마야, 드디어 여기가 공연장이가.
3: Da-na-na-na-na-na-na-na-na-na-na. Life is dynamite.
2: 여기 이 사진 찍은 거 바로 내 SNS에 올려야지. 아, 뭐고? 여기 왜 인터넷이 안 되노? 아, 여기 옆에 사람도 우리 오빠 팬이니까 이런 거 물어보면 친절하게 대답해 주겠지. 저기요. Hello.
4: Hi. Is there a problem?
2: No problem. Here, no internet.
4: Oh, unfortunately, the internet isn't working here.
2: Internet no working? 뭔데? 인터넷 연결하는 사람이 뭐 일을 안 한다 이 말인가? 뭐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그렇지. 일 안 할 거면 그만두든가. 왜 여기서 일하는 건데? 진짜 어이가 없네. 사진 어떻게 올리노?
4: Is everything okay?
2: I'm not okay. 아니, 우리 팬들은 이렇게 열심히 응원하는데 여기 일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중요한 일도 안 하고 진짜 뭐고? 잠깐만. 우리 오빠 두 번째 노래 부르네.
3: 내 빗땀 눈물 내 마지막 숨을 다 가져가.
5: 오늘 배워볼 표현. 인터넷이 안 됩니다. 영어로 뭐라고요?
1: The internet isn't working.
5: The internet isn't working.
1: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거나 사용할 수 없을 때 이 표현을 쓰는데요. work는 일하다 뿐만 아니라 작동하다, 제대로 되다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계나 전자제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도 이 표현이 씁니다. My phone isn't working. 휴대폰이 안 돼요. The TV isn't working. TV가 안 나와요.
5: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인터넷이 안 됩니다. The internet isn't working.
1: The internet isn't working.
5: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0: 양념 맛으로 먹어요라고 하잖아요. Because it's marinated well.
1: Yes. 네.
0: 이 재워둔 고기나 이 나물류를 양념에 재워두면 이 속까지 완벽하게 맞춰지잖아요.
1: Yes.
0: 그 양념이. So it's marinated well.
1: Yeah, like even like marinated beef. You could say that too.
0: 갈비.
1: Yes.
0: 불고기. 네. 우리 순종하오님이 soaks up 맞습니다. You got the spelling correct too, right? So the we all think Koreans think the tail portion of the eel soaks up all the nutrition, right? But as we said, even though we scientifically proved to you that the nutrition is all throughout the eel, Koreans are going to Korean. All right, thank you so much for all your messages. If we missed your message, don't worry. 문자 요청이 2부에서 챙길 거니까 여러분 걱정 마세요. Thank you so much. That was today's That's What You Think.
1: 그건 네 생각이고.
0: 맞아요, 에이자. Moving on, 오늘의 EPQ time. Ladies and gentlemen, here it is.
1: What's your ETA? What's your ETA? 도전 안 하면 아쉬울 걸 Easy Peasy Quiz 실시간 전화 연결 즉석 레벨업 영어 퀴즈 시간인데요. 총 세 문제만 맞추면 됩니다. Just pick A, B, or C.
0: Three very simple English quiz questions, and if you get three, all three correct, you get all three prizes. 커피 쿠폰 is yours. Second question correct, you get a chicken coupon. And the third and final question, if you get that correct, a 50,000 won department store gift card.
1: 다라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0: 타임 할 건데. 자, 오늘의 EPQ 도전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헬로 헬로.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영어를 좋아하지만 잘하지는 못하는, 그리고 민수와 문자 요정이 전화 연결하고 싶은 청취자 2위, 올스타 극 트로이카의 한 축을 담당하는 닥터 수입니다.
0: 닥터 수님,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이렇게
2: 막상 연결 되니까 네. 조금 긴장되네요.
0: 어, 그렇죠. 닥터 스님. 네, 우리 loyal listener. 네, 진짜 loyal listener top 5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우리 닥터 스님. 예. 어, 드디어 EPQ에 도전하게 됐네요.
2: 네.
0: 닥터 스님, 아마 우리 닥터 스님이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최대한 뭐지 힌트도 많이 주고 선물 원래 그냥 다 주거든요.
2: 예.
0: 근데 닥터 스님 그만큼 우리 거의 시작 때부터 계속 했으니까 영어가 그만큼 업그레이드 됐다 생각하니까 힌트는 안 드리겠습니다. 닥터님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어때요?
2: 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0: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loyal listener니까 더 이상 뭐 설명 드릴 건 없고요. 바로 가겠습니다. 닥터님, are you ready?
2: I'm ready.
0: All right, let's get it. Question number one.
1: 'Listen carefully and complete the sentence. There, BDD, two books on the table.
0: 빈칸 채우기입니다.
1: A. There is two books on the table. B. There am two books on the table. C. There are two books on the table. 어떤 거 같나요?
2: 네, 정답은 C입니다.
0: 정답 C예요.
1: There are two books on the table.
0: 닥터수님, 시작부터 이럴 겁니까? 시작부터 이렇게 하면 되는지. 어, 잠깐 왜 이렇게 뭐지? 어, 왜? 소리 왜 이래? 잠깐.
1: 어, 안 된다.
0: 어, 진짜. 이게 우리 C가 이 소리가 이상하다. 어, 맞습니다. 닥터 수님. 어, 죄송해요. 오늘 자일러폰. 네, 좀 테크니컬 디피컬티가 있었습니다. 네. 어, 근데 너무 잘 맞췄습니다. 그렇죠? R 복수형이잖아요.
1: Two books이니까.
0: 네, two books이니까. 네, 복수형으로 R 잘 맞췄습니다.
1: Yes.
0: 자, 뭐 드리죠?
1: 커피.
0: 네. 커피 쿠폰 going your way, 닥터 수님. 자, 여기서 멈추면 될까요?
2: 아니요, 끝까지 가야죠.
0: 아,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갑니다.
1: Question number two. Listen carefully and complete the sentence. 문장 마저 complete 하세요. Okay. Someone you have just met. Okay, someone you have just met asks, "What do you do?" What is the most natural answer? What do you do? 에 대한 대답이에요. A. I'm doing well. B. I'm a sales manager. C. I'm pretty busy. What do you do? 에 대해 가장 적절한 답변은? 한번 다시 해드릴게요. 다시 해드릴게요.
0: 자, what do you do? 이거 해석하면요. 우리 닥터스님, 네, 뭐 살기 위해 뭐를 합니까? 네, 돈 벌기 위해 뭐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뜻이거든요. 자, 초이스 세 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1: A. I'm doing well. B. I'm a sales manager. C. I'm pretty busy.
2: B.
0: B. I'm a sales manager?
2: Yes.
1: 띵!
0: 맞습니다. 그쵸. What do you do? 무슨 일 하세요? 라고 물어본 질문이니까 I'm a sales manager. 네, 뭐 매니저입니다. 그쵸. 저 점장입니다. 라고 할 수 있죠. 축하드립니다. 치킨 쿠폰 저희가 쏩니다.
1: Okay, next is 저희 인터뷰할 거면 빨리 넘어가야 돼요.
0: 맞아요. 빨리 해야 되네요.
1: We wanna talk to you, man.
0: 네, 자, 마지막 세 번째 5만 원 백화점 상품권 걸려있습니다. Are you ready?
2: I'm ready.
0: Let's get it.
1: 3. Listen to the dialogue and choose the correct answer. 대화를 듣고 고르세요.
0: Asia, I heard you met your favorite singer Taylor Swift.
1: Yes! I was absolutely blown away. I almost cried. A. What does blown away mean? A. To feel discouraged. B. To feel embarrassed. C. To be extremely impressed.
0: Blown away. 뜻을 무엇일까요? 에이샤가 방금 테일러 스위프트를 만났어요.
1: 예!
0: 이건 어떨까요?
2: 보기 한 번만 더 알려주시겠어요?
1: 네? 네. A. To feel discouraged. B. To feel embarrassed. C. To be extremely impressed.
2: C?
0: C? 이 C 하고 이렇게 물음표 끝에 있었는데 C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C입니까?
2: C.
0: C.
2: C입니다. 예.
0: 아, 나 이 자일로폰 너무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이거 너무 이게 자일로폰이 너무 작거든요. 좀 더 크게 치고 싶은데. 닥터스님 축하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0: You got all three questions correct. 선물 다 가져갑니다. 네. How do you feel?
2: 정말 지금 아직도 많이 긴장되고 있고요. 기분은 네. 너무 찢어지게 네. 좋은데 네. 아직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지금 말이 잘 안 나옵니다.
0: 그리고 다수님 이렇게 긴장하는 모습 저한테는 너무 어색하거든요.
1: Yes, 저희 조부장님께서 텍스트로 그냥 댓글로 민수 과감하게 놀리시는데 목소리는 엄청 나이스 하시네요. 라고.
0: 나이스 하긴 한데 이 긴장하는 모습도 내가 하는 이거 닥터수가 아닌데 네, 혹시 이거 대해서 뭐 설명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앞으로도 텍스트로만 소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좋아요. I like it.
1: Yes,
0: 네.
1: but I'm speaking about blown away. 네. Blown away는 몸통이 날아가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좋았다. 넋을 잃었다.
0: 맞습니다.
1: 엄청 놀라다. 네. 라는 표현이었어요. So like Taylor Swift, 좋아하는 가수 만나서 행복했다.
0: 맞아요. 맞습니다. 닥터스님, 일단 너무 축하드리고요. 일단 뭐 저희가 항상 뭐 소통하고 있는데 일단 방송으로 이렇게 같이 말하고 있으니까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2: 제가 항상 이 마무리 멘트 생각한 게 있거든요.
0: 그래요? 너무 지금 너무 기대됩니다. 너무 기대되거든요. 저희가 지금 자 조용. 자 말하세요.
2: 되게 짧아요.
0: 그래도 하세요.
2: 문자 요정 보고 있나?
0: 문자 요정 보고 있나? 지금 보고 듣고 있습니다. 지금 문자 요정 뒤에 계시거든요. 네. 자, 닥터스님, 진짜 너무 그냥 매일같이 저희 방송을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너무 감사하거든요. We're
1: yeah.
0: always thankful for your loyalty to our program. 가끔씩 다른 방송 들어가는 거 보이긴 한데, 네. 꾹꾹 참고 있거든요. 아시죠, 닥터스님?
2: 네.
0: 근데 이 시간대 너무 저희 항상 서포트하고, 네,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 Thank you so much, man.
2: 네, 저도 항상 울스타 잉글리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영어를 또 쉽게 배울 수 있고 해서 아직 뭐 실력이 뛰어나진 영어

0: FM 부산 영어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Time for the Water Activities Safety Quiz Show with me, Mike.
3: And me, Jessie.
2: Now, here is the question. On safely enjoying water activities, listen carefully and guess the right answer.
3: Okay.
2: From the following water safety measures, guess which one is correct. Number one, always warm up before swimming or going in the water. Number two, enter the water slowly and wear a life jacket. Number three, never go beyond the designated swimming area. Number four, call 119 or a lifeguard on duty if you witness drowning.
4: 뭐지? 1번도 맞고 2번도 맞는 것 같은데.
2: Time is running out.
3: The answer is all of the above.
2: That is correct. All of these options are important in order to safely enjoy water activities.
3: If you keep them in mind, you're bound to have a great and safe summer.
2: Stay with BEFM this summer for a responsible beach season.
5: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부산 영어방송.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8:00.

앞발이 넘고 위에 머리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봉화 같은 뒷발로 향기 찌우고 새낙 같은 발톱으로 잔디뿌리 왕 모래를 차르르르르 흩치며 주홍.

돌아와서 구두 완성한다고 했잖아요.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돌아온다고 약속했잖아요. 왜 이러고 있어요? 말 좀 해요. 50년 동안이나 기다렸는데 이 동생한테 뭐라고 말 좀 해요. 그때 형 혼자 두고 오는 게 아니었는데 형